시청자 여러분, 국경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초록빛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싱그러움을 자랑하던 잎사귀들도 10월이 되니 알록달록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가을은 올해도 어김없이 오색찬란한 예쁜 빛으로 산과들을 물들이고 있는데요. 가을이 전해주는 향기와 여운은 모든 분들에게 가을의 선물을 안겨주는 듯 싶습니다. 하연월의 요청한마당은 울긋불긋 곱게 단장된 단풍의 향연을 맛보면서 내 고향의 가을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심양시에서 근무하는 리은아 씨가 고향 산천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아라리 산삼타령을 보내드립니다.

높고 푸른 하늘, 눈부신 햇살, 그리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올 가을에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들을 마음껏 사랑하기로 다짐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연길시 최향숙 씨는 연휴 기간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남겼다면서 온 가족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단풍잎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서슬한 가을바람에 파르르 떨다가 한입 두입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도 뒤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미래도 좀 더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대련시에서 근무하는 김영화 씨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타서 쓰곤 했답니다.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고 보니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자식들의 효도를 많이 받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계약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기 돼지고기 매대 원갑을 못 봤습니까? 못 봤다고? 야, 저 원갑이 워낙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두 살이 어찌 센지 그래서 내가 좀 지랄까 하다가 얘네가 좀 막 심술을 막 피운다. 아, 그런데 어디를 갔을까? 화장실을 갔을까? 어? 저기 오는구만. 아,
2: 나그네 내 요렇게 돼지고기 쌉소 하면 소리치며 오는 거 보면서도 좀 피해 달아나는 거 보세요.
3: 돼지고기 쌉소.
2: 돼지고기 쌉소.
3: 우리 집에 돼지고기 쌉소.
2: 돼지고기 쌉소.
3: 내것도.
2: 돼지고기 쌉소.
3: 내것도 쌉소.
2: 아줌마 이제만 장사를 해도 빌라켜고만 해.
1: 어째 또 이래 걸고등도. 아, 이게 소리치기 싫을 소리치는 아줌마이 무슨 상관인 거야?
2: 아이, 소리쳐도 남인데 옆에서 장사하니까 하는 말이구만.
1: 어? 아이, 내 누구한테 옆에서 장사한다고 그랬노?
2: 아, 그래, 내 옆에서 장사해야지. 내 돼지고기 쌌어.
4: 내 거지.
1: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뭐 우리들이 연애하는 거 하겠었구만.
5: 도트바이 하면서도 어쩌나기는 내가 무도를 못 쳐서 그렇게 심술을 피우고 그리고 그 한바꿈 아줌마하고 싸만 건 그래 녹임도
2: 아이고 아줌마에 내 아줌마가 춤 못 쳐서 그 한바꿔지가 싸매는 줄 알고
5: 그럼
2: 한바꿔지 군자 짜를 못 맞추니까 싸미 되겠지 아이고 왈줄한 거 원래 그렇지 그만 한발 턴에 디디고 이따가 없어
5: 아 다치지 마
2: 그렇지 없어
5: 아 이래 좀
2: 군자 군자 짜는 이 살과 살이 배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똥물 항사리 같은 아가 다리개를 이래가지고 쿵짜짜 그래서 싸움이 된겠지
5: 나는 인간도 습더구마 나는 그 아줌마에 내한테 더 안겠으면 십습더구마
2: 예 저 왔겠습구마 콕 저와 합서
5: 아이고 저 재구
2: 예 저 왔겠습구마
5: 아줌마이는 내가 무도를 못 쳐서 애들랍지 콩닥짝
2: 이렇게 도트바이 생하길래 할래 호래미를 사야지 호래미
5: 아이고 저 호래미 아이 호래미 복돌이야 야 아이 내 호래미들 내 호래미들 내 호래미 아줌마이 무슨 말을 버텨준 게
1: 저렇게 등살이 씨에 하길래 몇 해 동안 혼자 과부로 살면서도 혼사 말이 들어오는 게 없지.
2: 아줌마! 내 혼사 말이 들어오는지 아이 들어오는지 아줌마 어떻게 안 돼? 예?
1: 어째 모르겠음도 알다 뿌입지.
5: 아줌마니, 내한테서 혼사 말이 못 들어봅니. 그는 어느 사람들한테 혼사란 혼자도 못 들어본다. 예예.
2: 아이고, 이거 좀 싸커 덫이 없어. 아줌마도 봤었지. 저 먼데 한국에는 이 회사람 있는데 청혼하는 거. 아이고, I love you.
1: 그 수궁지 털이 몇 개 없는 그 한국인게 대원여사 내가 같이 한국에 가서 살아볼래 이 인게 뭐

0: 돼지 고기를 팠구마.
1: 돼지 고기 쌉소.
0: 돼지 고기를 쌉소. 이쯤에서 돼지 고기를 팠구마.
1: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판다고. 아줌마, 예. 이제 무스개랑도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판다고.
0: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판다 했음도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팝니다 이랬음도.
1: 아줌마, 예. 오, 기자, 아줌마, 언제 이제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판다 이랬음.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팠구마 이랬지.
0: 아이, 야. 아니,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팝니다 이랬습니다.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팝니다 이랬습니다.
1: 아줌마, 여기서 이 집에서 돼지 고기를 판다시구만.
0: 야, 이 아줌마, 이거. 아까! 칼로스, 우리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어디 칼지, 구이야도. 에? 그만 말하고 칼로스, 칼로스. 칼로스. 예원아, 이 골목에서 아줌마의 대기실에서라도 아줌마. 아줌마니 돼지고기 다 싸고 내 아줌마 또 가보내야 되지 아이디어. 아줌마, 내가 아줌마니 돼지고기를 내 다 싸면 아줌마이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1: 아줌마이 무슨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다 싸겠어?
0: 글쎄, 내 아줌마니 돼지고기를 다 싸면 아줌마이 다른 데를 가겠는가 말이야.
1: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다 싸.
0: 예.
1: 정말 우리 집 돼지고기.
0: 아, 예, 예, 아줌마 이따가. 여기 있는 것들이 죽은 고기고 산 고기고 여기 있는 고기랑 고기 있는 다 싸겠습니다.
1: 아줌마,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그저 뭐 다 싸겠다 말씀.
0: 예, 그래서 이 집에 그저 집도도 매대고 그저 죽은 돼지 죽은 고기고 그저 산 고기고 이 안에 고기랑 고기 있는 몽땅 다 싸겠습니다. 예. 이것만 받겠습니다. 말아.
1: 죽은
0: 예예 예. 이만한, 아 이만한 무슨 아이 만큼만 무슨.
1: 아줌마이 이만해도.
0: 그럼. 어때 이 자식아, 야 이거 좀 이래 맞어.
1: 8만 원만 냈어.
0: 무슨 8만 원?
1: 이, 아줌마.
0: 에이, 이거 내기 무슨 8만 원 무슨 아이 만큼만 무슨 제. 에 터스만. 내 저 돈 가지러 갔다 올세요. 아줌마 이 돼지고기 다 정도 내놓으세요.
1: 예.
0: 내 8만 원이 사겠어.
1: 아이고 아줌마.

0: 매대잼도 본저의 이만한 거 저 도토바 같은 나그네 어찌는가 보느라고 홀레부기 해서 팔만원을 했는데 정말 팔만원 나를 준다구만. 여러분들 내 말 듣고 예? 절대 어디 가서 외우지 마소 예? 저 나그네 잼도 안가를 띄운 후에 거저 정신 푸떡 들어갔고 예? 돼지고기 장사를 거저 똑같이 해서 예? 만원짜리 묶음이 잼 매식해서는 이렇게 꽁지에 넣었었구만. 내 요렇게 곱게 생긴 과부 혼자서요 돼지고기 장사를 한다고 정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생각해 줬었구만.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인사도 할 겸 속심도 나눌 겸 이래 그 뚱물항사리 같은 안가 중간에 가서 팍 깨던 바람 지금도 우리 전쟁 했지 아이 대지엔도 내 거래서 도토바이 어머 도토바이 온다 어머.
1: 아니 어째 아직도 정관아이 나
0: 예, 예. 오늘 가져왔을도?
1: 어, 이게 예. 8만원이 아니라 10만원짜리 저축통장입니다. 예.
0: 아, 8만원이랬는데 왜 10만원인데?
1: 어? 어. 저 아줌마하고 내일에 아래 옷집에서 돼지고기 장사기라 하면서 예. 서로 기어는 미분 정도 들고 고분 정도 들었는데 그 미분정에서 만원, 고분정에서 만원 이렇게 2만원 해서 내 보태서 그저 10만원 다 드리는 게입니다. 예.
0: 아줌마는 정말 길게 생긴 것만큼 보이도 크고.
1: 아이고 아이고 참
0: 10만원은
1: 아이고 참 어쩌랬다 아줌마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정신.
0: 이게 내 정신 얼숨도
1: 에 얼숨 마셔 어째
0: 아줌마 그걸로 여기 꼬집밥 없어
1: 어디
0: 여기로 그래고
1: 아이고 이렇게 고분은 아줌마를 내 어떻게 꼬집숨도 그 아줌마 그러지 말고 이 손을 내게도 보타고들 콱 꼬집어 먹어.
0: 아이고 이거 좀 나 없어 빌렸었구만.
1: 난 아이도 했었구만.
0: 아이고
1: 이제 이 도둑놈들 아주 이거 잼도 이 가만히 이거 내 거둬들여서 사야 됐지 이거.
0: 아이 어째 물리자고 이래 잼도?
1: 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줌마하고 내 계약서를 써야 할 겁니다. 예.
0: 계약서를?
1: 예, 그래야 서로 물리지 못합.
0: 아이고 아줌마이 나 물리지 마소.
1: 내 이제 방금 계약서를 썼는데 좀 내 예. 읽음 아줌마이 들어봤소 예? 한번 들었어. 아줌마 또 글씨 할게 없어. 글씨 써서 그런 게
0: 보겠다. 예.
1: 계약서 드레줄 한 보털과 드레박 용답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맺는다.
0: 아이 무시게 아이 아즈바이 드레줄이고 드레박이고 하는 건 무시겜도.
1: 어? 야 아줌마 이거 아 지금 유머하시게 아이고 뭐입니까? 그래서 아줌마는 이렇게 곱게 생겼길래 드레박으로 상징하고 나는 그다맣게 생겼기 때문에 드레줄로 상징했단 말이야.
0: 알았어 그럼 날래 읽었어 읽었어.
1: 여기 주의한데
0: 예.
1: 자 잠깐만 여기 들어주지. 예. 드레줄은 드레박이 네 개로부터 예? 고기든 집조든 심지어 숨가진 시팔이든 과부덕이 현우 여기 있는 물건을 몽땅 10만원에 넘겨 소유한다. 어떻습니까?
0: 몽땅?
1: 예, 몽땅 10만원에 넘겨. 예.
0: 돈이 됐구만!
1: 돈이 됐지!
0: 다 썼을구만!
1: 다 썼을게! 예, 요거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0: 예, 예.
1: 아니. 이게 보세요.
0: 예,
1: 계약서는 쌍방이 지장이 찍힌 후부터 절대 물리지 못하도록 효과를 발생한다. 어느 일방이 찹쌀구비 기름떡처럼 햇빛을 대변해 봤을 때에는 10만원이라는 경제적 손상을 부담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0: 에휴, 정말 잘 썼을구만.
1: 잘 썼을게.
0: 예, 예.
1: 네, 그럼 지금 예. 지장 맞추면 되는데.
0: 어째?
1: 네? 그 이부 좀 빌립사.
0: 어머나 이 아줌마 오구마 웃겼구마 이 털어대나지 어째 내 이부 빌래라고 이래도.
1: 아이 좀 쓰자고 그래 어째 그러겠습니까.
0: 어째 아무리 혼자 사는 가부 몸이라고 그렇게 이부 함부로 빌렸음도.
1: 아 이 아줌마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 아이, 저 도장집이 없는 거 어찌랍니까?
0: 그런데...
1: 그래서 아줌마 그 입신에 고치야 까는 거 좀 쓰다는데. 아, 아줌마 이거 괜찮게 생각하지.
0: 아줌마 이거 그런 그렇다고 말을.
1: 빨리 없어, 빨리 없어.
0: 예.
1: 빨리 없어 좀.
0: 저 누구 보겠어 그만.
1: 아, 벌써 지금. 예.
0: 소문 어디 있어?
1: 아, 깨끗하게 안 나오네 지금. 돌아서. 이거. 계속 여기 내 이름 있지? 여기다가 내 딱 짓고 계속 그만 하지마. 그런지 어떻게 또 여기 예, 걸쭉하게 아니 그 요거 큰 걸로 좀 이 긴 걸로 써야 돼. 긴 걸로 좀
0: 이게 또
1: 그 그게 그걸 예, 딱 합시다. 계속 그만
0: 이래 일체 절차 다 끝났습니다.
1: 다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럼 내 아줌마를 내 조총 저 여기 거네. 조총 노자 10만 원짜리 헉 드려야 되지. 자 확인 나왔어. 확인 없어.
0: 10만 원 없을 것 같아.
1: 없지.
0: 아줌마, 예. 내가 저 얘기 어디 가서 몽땅 고대를 두고 갈지. 먼저 예. 장사를 가서 잘해가지고 예. 너무 많이 벗어.
1: 안다.
0: 어제는
1: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이랬노?
0: 아줌마, 지금 물리장기를 잼도.
1: 아이, 물리는 게 아니라.
0: 그래.
1: 아줌마, 이젠 내 겐데. 여기 나왔어.

0: 이때는 뭐 하고 사니 이랬는 거? 요거 법사에? 요거에? 여기. 이 법사. 승가진 18이든 과부든지 과부랑 썼잖니 과부든지 흔히 여기는 그 몽땅 10만 원을 넘겨 소야다 이렇게 했는데 어째는
1: 아께 읽을 때는 언제 과부든지 읽안 읽었는데
0: 아 여기 민백기 씌어지는 것들에 하여튼 대변인께 숨기더래
1: 아무리 그렇다고 지리 억지 검사했음도
0: 아 이 아줌마 이 아이들 아 그래 아이고 내 고장 쓴 말이 됐어 잠깐 저
1: 이거 뭐
0: 예예 저 그 아줌마
1: 아이고 예
0: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실수도 나는 예 그 아줌마를 내 이 마음속에 둔 지 오래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쓱 이거 이제 관진지 뭐냐
1: 이 아줌마 어디에 정신없지 나가 지금도 그게 뭐 어떤 게라고 그거 듣다 그래도
0: 아줌마 우리의 우리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깁소 예
2: 연길시에게 지낸 송경춘 송화씨가 부모님의 칠순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고향이 더문이신 아버지는 두만강을 보면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때가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11년 동안 한국에서 고생하셨고 어머니는 고향에서 송군들을 키우시면서 고생하셨답니다. 돌아오는 10월 13일은 부모님의 칠순 생일이라면서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고향의 꿈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연길시에 계시는 송명호 아버님과 오국전 어머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자식들의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군촌시 신안가에 박경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박경숙 씨는 1968년에 군촌시 제2중을 졸업했는데 올해로 50주년이 된답니다. 박경숙 씨의 학급은 60명의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연변에서 유일한 여자 학급이었다고 했습니다. 17살 꽃나이에 만나 웃고 떠들면서 꿈 많았던 학창시절을 보내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70고개를 바라보는 노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지만 산지사방에 있다 보니 만나지 못해 아쉽다면서 우리 요청 한마당에 노래를 요청해 그때 그 시절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훈순시 제2종 68기 동창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노래 가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내 고향의 가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나무들은 늘 한자리에 서 있어도 나뭇잎은 가을이면 어김없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나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낙엽을 밟으면서 가을을 즐겨보세요. 가을이 우리에게 색다른 선물을 줄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따라서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아름다운 날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여성 클럽은 리나 작가님의 글 무너진 온실에서 피워올린 희망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 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애심 여성컵 수상 작품 금상 작품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정말 좋은 글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온실에서 피어올린 희망 어떤 내용일지 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내가 20살 되는 해의 겨울이었다. 그 겨울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짜 겨울이었다. 대학교 첫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돼 기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온 날. 그날따라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라면 저녁 준비로 분주했을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도, 뉴스를 보며 혀를 차던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계셨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숨죽여 흐느끼며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부여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른다. 20해 동안 안락한 온실 속에서만 자라온 나는 온실의 유리벽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업 투자 실패로 우리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어릴 적부터 살아온 이 보금자리마저 당장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지난 몇 달간 친척들의 돈을 빌려가며 버텨왔던 것이다. 그날 밤 베란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소리가 끝없이 반복됐다. 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집안을 맴도는 절망의 공기가 스며들어 가슴을 짓누르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대학교에 갓 입학한 20살의 나는 세상이 온통 꽃길인 줄 알았다. 학비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안온하기만 했던 나날들. 하지만 현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날 밤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어른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해. 20살에 철없던 내가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생겼는지 지금도 신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다. 천원으로 시작한 려정. 급히 학교에 휴학 신청서를 내고 청도행 버스에 올랐다. 손에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호주머니 속의 천원이 전부였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겨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가끔 낙엽들이 바람에 춤추며 떠나가는 모습이 마치 내가 뒤로 흘려보내는 지난 날과 같았다. 캠퍼스의 은행나무길,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미래에 대한 꿈들. 청도 터미널에 내렸을 때 낯선 동네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미리 부탁해뒀던 큰 아버지네 댁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었다. 무거운 발걸음마다의 현실의 무게가 더해졌으니까. 민폐를 끼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그 당시 있을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었다. 큰 아버지네 댁 작은 방 한 구석. 그곳이 내 새로운 세상의 전부가 됐다. 언니에게서 빌린 낡은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동안 바르르 손이 떨렸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호주머니에 있는 찬환과 부팅 소리를 내며 켜지는 낡은 컴퓨터 한 대가 나의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무한의 가능성이 보였다.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모니터 속 작은 창 하나가 전부였다. 상품 사진을 올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달며 가격을 매기는 일은 처음 해보는지라 모든 것이 서툴고 막막했다. 하지만 매번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있다고 믿었다. 정막의 교향곡. 첫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침묵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새 제품 사진을 올리고 새벽 1시가 넘도록 온라인 상점을 들여다봤다. 누군가가 문의를 할 때면 띵동 하고 소리가 났는데 밥을 먹다가도 씻다가도 달려가 확인하면 대부분 광고 글이거나 장난 메시지였다.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의 딩동 소리가 전부였다. 두 번째 주가 되던 어느 날 밤, 첫 주문이 들어왔다. 새벽 1시경이었는데 알림음이 울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원피스를 주문하고 싶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나는 캄캄한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무리를 보듯이 눈앞이 눈부셨다. 손이 떨려서 답장을 보내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누군가가 내가 올린 상품을 원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한 달이 지나도 주문은 손에 꼽힐 정도였고 통장에는 단돈 2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 울고 또 울었다. 또래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청춘을 불태울 때 나는 옷더미와 배송박스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 저녁이면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우는 건 다반사였다. 국물까지 다 마셔야 배가 불렀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학교 동기들의 사진을 보게 됐다. 축제 사진, 동아리 활동,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찬 얼굴들. 그 순간 내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확연히 느껴졌다. 21살의 봄을 자유로운 대학교 시절을 포기한 채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지속됐다. 매일 똑같은 일상, 거의 비어있는 주문함,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딸, 몸은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정말로 조금씩 현실을 나아지게 했다.

작은 변화가 만든 기적. 8개월이 됐을 때 나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냥 사막에서 비를 기다리며 살 수는 없었다. 우선 고객들의 후기를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다. 배송이 좀 느려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진과 색깔이 달라요. 쓰라린 지적들이었지만 모두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배송업체를 바꾸고 사이즈표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실제 모델 착용 사진을 더 많이 올렸다. 밤새워 상품 설명을 일일이 다시 작성했다. 마치 원예사가 식물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보듯이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손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며칠 후 한 고객으로부터 답장이 날아왔다. 사장님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니 놀랍네요. 다음에도 주문할게요. 그 메시지를 읽고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묘연하게 남아 강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9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주문하는 고객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주변에서 홍보해주는 분들도 있었다. 하루 주문이 두세 개씩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같았다. 10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새벽 1시, 평소보다 늦게 컴퓨터를 끄려는데 갑자기 주문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딩동, 딩동, 딩동. 처음에는 오작동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갱신할 때마다 주문 건수가 불어났다. 1시간 만에 5건의 주문이 들어왔다. 내가 일을 시작한 이후 거둔 하루 최고 기록이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포장지조차 제대로 자를 수가 없었다. 만감이 교차된 채로 상품을 포장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이 바로 기적이구나.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밑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구나. 시련이라는 스승. 일을 시작한 지 2년 차에 접어들던 가을이었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데 해외 공급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서 주문한 상품들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는 소식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눈앞이 캄캄해나 한참 동안 맥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이미 접수한 주문이 30건이나 넘는데 배송할 물건이 하루아침에 제로 사라져버리다니.

바꾼 정원에 갑자기 서리가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전화벨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주문한 옷이 언제 도착하나요? 저 죄송합니다. 해외 공급 업체 화재가 나서. 뭐예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다른 업체를 찾아서. 돈 돌려줘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어떤 고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장이 뭘 하는 거야? 돈만 받아놓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를 듣 노라니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당시 23이었던 나에게 그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돼 마음에 꽂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너지고 싶었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직원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미 한번 바닥을 경험했기에 나에게는 다시 솟아날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적자였다. 직원들의 월급도 사무실 임대료도 빠듯했다. 컴퓨터 화면 속 통장 잔고를 바라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다. 3년 전 1,000원을 호주머니에 넣고 청도에 왔던 그날보다 더 막막했다. 그때는 잃을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방에서 투자 서류를 찾아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유전자가 내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나에게 자전거 타기를 배워주면서 해줬던 말씀이 떠올랐다. 딸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일어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이 한마디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의 딸답게 한 번 더 일어서기로 했다. 그 다음 날 모든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전액을 환불해 드릴게요. 뭘요, 돌발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쯤 다시 주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상 밖에 들려오는 따뜻한 말들이 어둠 속에서도 등대가 돼줬다. 물론 화를 내는 분들도 많았지만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도 많았다. 일일이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새로운 물류업체를 찾아다녔다.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고객들이 다시 주문해 줬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의를 보여줘 고맙습니다. 믿고 다시 주문해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위기가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시련이라는 스승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빛을 향한 려정. 2010년 3년차에 접어들며 사업은 안정적 궤도에 들어섰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는 인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여전히 신기했다. 어느 날 오후 회계장을 정리해보니 매달 흑자였다. 적자에 허덕이던 그 시절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볶음밥 한 그릇으로도 만족해야 했던 날들. 편의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던 밤들이 이제는 걸음이 돼 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2011년 봄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넉넉히 부채할 수 있었다. 은행에서 송금을 마치고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춤추는 모습이 눈물 겹도록 아름다웠다. 무너진 온실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같았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두 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았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많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가 요즘 낚시도 다시 시작했어. 정말요? 아버지가? 응,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외국에서 일하면서 힘든 줄 모르겠다며 우리 딸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난다고 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길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긴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맞이한 봄의 눈물이었다. 사업이 6년째 접어들던 2013년 겨울, 마침내 마지막 대출금을 상환했다. 은행을 나서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6년 전 20살 먹은 내가 감당해야 했던 그 무거운 빚의 산더미가 깨끗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공원 벤치를 찾아 앉았다. 그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느라니 6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호주머니에 1,000원을 넣고 무작정 청도행 버스에 올랐던 그날,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던 무수한 밤들, 화장실에서 몰래 흘린 눈물들,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때야 확신할 수 있었다. 무너진 온실의 잔해더미 위에서 나는 더 큰 정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새로운 시작. 빚을 깨끗이 청산해서야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시집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그동안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줬다. 내가 새벽까지 포장 작업을 할 때도, 고객 항의 전화에 울며 불며 할 때도 그는 한 번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너만 생각하며 살아도 되는 거야? 청혼하던 날 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는 때였다. 2015년 8월,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 분만실에서 울려 퍼진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손가락이 내 검지를 꼭 잡을 때 그 힘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다. 손바닥만한 몸집에서 뿜어 나오는 생명력 앞에서 나는 더 커졌다. 이 작은 존재를 온전히 담을 수 있을 만큼. 불현듯 20살이 나던 해의 그 겨울, 몹시 차가웠던 어머니 손이 떠올랐다.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세상이 아무리 어둠에 잠겨도 이 작은 존재만은 꼭 지켜주리라는 마음 말이다. 엄마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게, 우진아.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작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우주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한 번은 넘어져 무릎이 까진 적이 있었다. 아파요, 엄마. 상처를 닦아주며 나는 무심코 말했다. 우진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지혜가 나무의 나이테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나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사장이 됐어요? 엄마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사장이 됐어. 그런데 하다 보니 정말 재미있더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찾아주는 게, 고객들이 고마워하는 게. 그럼 나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그 전날의 절박함을 모를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축복이었다. 이 아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꿈을 꿀 수 있는 여유 말이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봤다. 밤하늘에는 뭇별들이 반짝였다. 15년 전 호주머니에 1,000원을 넣고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별들이 있었을까? 그때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늘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돌이켜보니 20살 때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눈물로 얼룩졌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따뜻한 순간을 빚어낸 것이다. 씨앗에서 숲으로. 지금도 나는 이런 사색에 잠길 때가 많다. 고통이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고 말이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쩌면 단단한 뿌리가 돼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아닐까. 때로는 온실이 무너져야 비로소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무너진 온실에서도, 아니 무너졌기 때문에 더 강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계절은 돌고 돈다. 때로는 겨울이 길어져 다시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씨앗들이 숨을 쉬고 있다. 당신의 땅에서도, 나의 땅에서도,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온실이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잔해더미 속에서 새로운 씨앗 또한 움트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삶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금방 리나 작가님의 글 무너진 온실에서 피어올린 희망을 공유해드렸는데요. 네, 무너진 온실에서 피어올린 희망. 저는 문학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제가 감히 내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전하려는 그 마음만은 정말 랑독을 하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누군가의 온실이 무너지고 있다.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떠미 속에서 새로운 씨앗 또한 움트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또한 어찌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통이란 지나고 보면 정말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보약 같은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을 때는 당연히 쉽지 않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나 이런 원망 아닌 원망도 생겨날 때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고통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큰 그릇을 만들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무언가를 학습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세요?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을 펼쳐볼까요?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시작할게요.

네. 이시형의 어린답게 삽시다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영리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 지혜는 세월과 함께 자라난다. 오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들에서 삶의 슬기가 우러나온다. 지식과 지혜도 다르다. 지식은 책을 통해 알고 공부를 통해 터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인생의 온갖 경험들이 응축돼 쌓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내공이 무르익어 생기는 것이다.

네, 지식은 책에 있죠. 인터넷에, 핸드폰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뇌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삶에서 무르익습니다. 독서와 고난과 사색과 명상에서 지혜처럼 우러나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웃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영국 계급사회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집사, 인생의 황혼역여야 발견한 일과 사랑의 참된 의미, 그 허망함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나날은 대를 이어 집사라는 직업에 헌신해온 스티븐스라는 인물을 통해 영국 격변기의 모습과 여행길에서 바라본 1950년대 영국의 사회상을 교차한 작품입니다.

네, 출간과 동시에 마술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단순한 고소 속에 고시대와 신시대의 충돌, 일과 윤리, 위대함과 정직함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았습니다. 스티븐스가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여인과 아버지, 그리고 30년 넘게 모셔온 달링턴 경에 관한 이야기를 축으로 이 작품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말해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작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즈오이시구로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1960년 해양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해 켄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문예 창작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1989년에 발표한 세 번째 소설 남아있는 나날로 부커상을 받으며 이시구로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줬으며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로 제작되어 또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심리를 몽환적으로 그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로 첼튼햄상을 받았고 우리가 고아였을 때 역시 부커상 후보에 오르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2005년에 발표한 나를 보내지만은 복제 인간의 사랑과 슬픈 운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으로 타임 100대 영문소설 2005년 최고의 소설로 선정됐고 전미 도서협회 알렉스상, 독일 고린의상 등을 받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황혼에 대한 다섯 단편을 모은 녹턴까지 가즈오 이시구로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작가 특유의 문체로 잘 녹여낸 작품들로 현대 영미권 문학을 이끌어가는 거장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0년 타임스가 선정한 1945년 이후 영국의 가장 위대한 작가 50인에 선정됐습니다.

네, 한편 감정의 거대한 힘이 담긴 소설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연결에서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감각 이면에 있는 심연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2021년에는 장편 소설 클라라와 태양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네, 이 책은 1930년대 영국의 장원을 배경으로 그려낸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때는 1956년 여름. 달링턴홀의 집사로서 평생을 보낸 스티븐스는 생애 첫 여행을 떠나고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지난날을 회고합니다. 그가 무려 35년간 모셨던 신사 달링턴 경은 밀실에서 비공식 회담을 주재하고 외교 정책을 좌우하던 사교계의 중심 인물로 스티븐스는 그림자처럼 그를 돕는 집사의 직무를 통해 세상의 중심 쪽에 닿아 있다는 내밀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세간의 존경을 받던 달링턴 경이 오명을 쓴 채 사회적으로 추락하면서 스티븐스의 경력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인에 대한 존경을 넘어 맹목적인 헌신을 자처하던 스티븐스는 달링턴 경이 완벽한 도덕관을 가졌다는 믿음을 놓지 못합니다. 평생 집사의 업무에만 매달린 탓에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달링턴 홀이 상징하는 세계는 단지 일이 아닌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스는 위대한 집사란 결국 얼마나 위대한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역설하며 끊임없이 지난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네, 이 작품은 달링턴 홀이라는 극히 한정된 공간의 이야기면서 네, 동시에 이 공간을 지키는 스티븐스의 관점과 이곳을 찾아오는 숱한 정치가들의 관점을 교차하며 격동기의 세계 정세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스티븐스가 고집스레 지키고자 했던 자기 희생적인 직업관과 장인 정신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꽉 막힌 시대의 잔여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티븐스의 인생은 어쩌면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 작품은 매우 유쾌하면서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책. 아름다움과 신랄함을 함께 그려낸 수작. 스토리, 문체, 작품성 모든 점에서 놀라운 작품으로 평가받는 등 우리 시대의 여러 작가들 역시 이 작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조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을 펼쳤는데요. 이 책은 인생의 황혼역에 깨달은 사랑, 그 허무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 남아있는 나날의 원작이기도 한 이 소설은 영국 배우 앤서니 홉킨스와 엠마 톰프슨이 스티븐스와 켄튼 양으로 호흡을 맞춰 황혼역에 깨닫는 사랑 이야기로 또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스티븐스가 여행을 떠난 계기는 새 주인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달링턴 홀의 전성기에 총무로 같이 일했던 켄턴 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미스 켄턴인 그녀의 갑작스러운 편지를 받고 그는 그녀가 다시 달링턴 홀로 돌아오고 싶어하며 그가 그녀에게 그러한 제안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믿게 되죠. 네, 6일간의 유행 내내 스티븐스는 자신에게 각별했던 그녀에게서 받은 편지를 한 줄 한 줄 읊으며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켄턴 양은 적극적으로 스티븐스에게 다가섰고 스티븐스 또한 그녀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으나 그는 집사라는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해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자신의 감정은 감춘 채 공적인 업무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의 살아온 방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황혼을 맞이한 지금에야 달링턴 홀의 전성기에 함께 일한 짧은 시간 동안 실은 그녀를 진실로 사랑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재회했을 때조차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가슴에 묻어둔 채 그녀를 또 한 번 떠나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사랑마저 외면하며 견고하게 자신만의 성을 쌓고 황혼기에 이를 깨달아 가슴 아파하지만 흘러간 시간만큼 변해버린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스티븐스를 통해 독자는 지나간 사랑의 미열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욕망, 인간관계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풍부한 언어로 전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생각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네, 소설은 늙은 스티븐스가 류행 도중에 옛일을 조금씩 회상하고 많은 세부사항을 서서히 수명으로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의 사랑 비극에 필요한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작품 전체의 고소 부분으로서 스티븐스는 두 사람이 만난 상황을 제때의 독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틀 후에야 이번 만남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서술합니다.

네, 결말에서 스티븐스는 부인과 함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욕망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으며 과거와 현재를 통합시키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결말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며 인생의 선택과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스티븐스의 요성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게 하면서 감동을 안겨줍니다. 네, 이처럼 소설은 인생의 황혼역에 비로소 깨달은 삶의 가치,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허무함과 애잔함, 스티븐스가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여인과 아버지, 그리고 30년 넘게 모셔온 달링턴 경에 관한 이야기를 축으로 우리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출간과 동시에 가슴 저미게 파고드는 수법이 거의 마술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높은 찬사를 받은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단순한 구조석에 고시대와 신시대의 충돌, 일과 윤리, 유대함과 정직함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았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김홍화님의 방송으로 마음대로 되기 어려운 마지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편집과 이런 문자가 오고 갔다. 욕한 심정으로 글을 읽으려 했더니 주변에서 벌써 저 세상에 간 친구들이 왜 이리 많아요. 유유.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도 언제부터 그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나도 운사님으로부터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내 능력에 비해 이미 많은 걸 가졌다고 봐요. 주변에서 술을 적게 마시라고 선의의 충고를 해주는데 나는 이제 남은 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간 사람만 불쌍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그러다가 이런 꿈도 꾼다. 간밤에 미국으로 관광을 다녀왔다. 시애틀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음식을 시킬 때 고생을 좀 했다. 메뉴를 이리저리 번지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만 시켰다. 다행히 물건 구입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쉬웠다. 그런데 위챗이 되지 않아서 결제가 번거로웠다. 현금으로 할 건가요? 카드로 할 건가요? 아니다. 카드가 있을 리 없으니 당연히 현금이겠지. 같은 중국인이면서도 내가 중국에서 왔으니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무시하는 가게도 있었다. 홧김에 달러가 두텁게 들어있어서 잘 굽혀지지 않는 지갑을 꺼내들며 카드 두 장을 동시에 뽑아서 던져줬다.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로 알아서 긁으라는 배포였다. 교회에 나가기도 망설여지는 시국에 미국까지 다녀왔으니 꿈을 헛구지는 않았다. 꿈은 야무질수록 대리만족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꿈일 뿐이다. 어떤 간호사가 쓴 글을 봤다. 나는 원하는 대로 삶을 마치고 싶다란 제목의 글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다. 환자의 연명치료 비용이 논둥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보호자들이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소명하러 병원을 찾는다. 참고로 나는 속칭 콧줄이라고 불리는 비위관 영양부터 거부하고 싶다. 근무했던 부서가 암 병동이어서 그런지 연명치료에 영 부정적인 편이었다. 환자들의 편안한 죽음을 본 적이 없고 간호사 친구들도 대부분 연명의료에 부정적이다. 실생활에서 만약 연명치료 경우가 온다면 그냥 호흡기를 띄워달라고 가족에게 미리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본인은 의식이 없으니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가족은 또 가족으로서의 아쉬움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한다. 기적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겠지만 돌 위에 꽃이 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프면 본인도 고통이 거니와 가족이 고생인 것도 안타깝고 본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만 고생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존엄사유, 안락사유 하는 방식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엄연한 생명인데 선택이 쉽지 않다. 주변에 보면은 갑자기 쓰러져서 치료를 받는 기간 모든 병문안을 찾으라고 나중에는 치료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건강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미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실제로 몸이 다 말라가는 림종에 맞히는 친구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와서 차라리 독하게 마음먹고 가보지 말았을 걸 그랬다는 동창들도 있다. 그렇게 남자답고 멋있었던 친구였는데 앓고 나니 피골이 상접해 힘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고 안타까웠다는 얘기다. 오히려 전의 모습을 쭉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더 좋아하겠다는 안쓰러운 위안이다. 원하는 대로 삶을 마치고 싶다는 글을 쓴 간호사는 또 이런 말을 한다.
부모님한테서도 심폐소생술 고부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실천에 옮겨졌는지는 모르겠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 혹은 결과 없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냉정한 생각을 가지기는 하지만 실천은 다른 문제다. 일단 본인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하고 부모님들의 섭섭함도 감안해야 되고 주변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껏 교훈해왔더니 이런 살벌한 종이장이나 소명하라고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그런데 세상은 의욕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병원비도 현실적이고 시중들 정력에도 한계가 있다. 떠나가는 사람 또한 남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는 것을 원치 않는다. 논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는데 부담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이 없다. 할머니가 제일 많이 외우셨던 두 마디가 있다. 늙은 게 빨리 죽어야지. 옛말이면 듣기나 좋겠다. 꿈은 어디까지나 가상 내용으로 현실과 같을 수 없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도 좋다는 보장이 없다. 어떤 경우든 남겨진 사람은 슬프더라도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 어제의 부모가 내일의 나다.

좋은 글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마이크 비킹의 휴게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중에는 이런 한달락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청중들에게 눈을 감고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 행복했던 순간에 당신은 혼자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대답한다.

네, 당신도 한번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행복은 만드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哪知道这个乞丐是真了不起，唰一转身躲他后边了。罗林蒙登转向，还不知道怎么回事，被人家使了个扫堂腿，就打翻在地，是抡拳就揍，乒乓乒乓乒乓，一下两下三下四下五下六下，数到36下，把罗林打没气儿了。完了起来，咣咣又踢了几脚，掰手指那算，10两、20两、30两、40两，我这哎呦，好几百两够数了，过钱吧。这一折腾，后台的群贼全知道信儿，把帘撩起来往外看着。神拳太保王兴祖看的真而切真，东方员外来高人了，此人定非等闲之辈，看我出去会他。朋友，钱有的是，咱们一块儿算，我王兴祖大了。
1: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며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제도 혁신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국

무역의 난관을 극복해 통관 효율성, 무역 편의성 및 기업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흑룡강 대교는 신고 즉시 검사, 즉시 통관을 실현해 신선한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한 수출입 화물량은 약 300만 톤에 달합니다. 동강철도 통상군은 철도 쾌속 통관 조치를 추가 적용해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에 일주일 24시간 연속 통관을 실현했으며 컨테이너 전체 열차의 통관 처리 시간은 기존 1, 2일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손극세관은 명숙의 특성에 맞춰 기업별 맞춤형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출입 화물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흑화세관의 상호무역종합서비스 플랫폼은 전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해 단일 서류 업무를 90초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상호무역 거래액은 24.7% 증가했고 가공화물 가치 비중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또한 목단강 모스크바 컨테이너 전용 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해 새로운 핵심 물류 통로가 됐습니다. 요하세관은 전국 유일의 흰 해바라기 씨 수출 배치 검사 시범 기관으로서 최초 전 항목 검사 후속 서류 검증 방식을 시행해 작업 기간을 7일에서 10일 단축하고 통관 효율을 75% 향상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의 국경 수행 무역은 185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국경 간 크로스보도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9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또한 4개 국가급 크로스보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성의 종합입체교통망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항공관제센터, 터미널 등 기반시설이 순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네트워크 건설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인 학강공항, 수하공항이 완공되면 우리성 중부지역의 항공운송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동북지역 최초의 이중활주로 운송공항인 할빈태평국제공항은 2기 확장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치할 감옥사시공항도 확장공사 중입니다. 현재 성 전체의 공용공항 수는 91개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의 고속도로 건설은 집중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학강 이춘 고속도로는 북부를 가로지르는 대통로를 개통하고 설려 방정 고속도로는 중동부 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며 할빈 도시권 순환선은 주변 도시들을 연결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10월에 집중적으로 준공돼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성의 전체 고속도로 총 길이는 5,700km에 달해 동북 삼성에서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부유 자그다치 철도는 전체 길이가 거의 430km에 달합니다. 개조가 완료되면 자그다치 할빈 최고속 운행 시간이 3시간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성 전체 고속철도 길이는 1600km를 돌파했으며 10개 지급시에서 고속철도 통행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우세를 바탕으로 우리성은 수로, 육로, 철로, 항공 입체적 국제 물류 허브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경 간 통로를 단일 지점 돌파해서 입체 허브로 전면 업그레이드해 전성의 대북 개방 신고지를 구축하는 데 견고한 통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성의 국경 간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입체적 통로 체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철도 통로의 운송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7월 말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 감옥사 동강철도 구간 신설 동강특대교의 모든 보강 작업이 완료돼 전 구간의 궤도 부설 단계로 진입하면서 열차 통과 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를 통해 운행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누적 4만 편을 돌파했습니다. 수분화 철도 통상군은 철도 신속 통관 모델을 심화해 단일 열차의 통관 수속을 30%

30분 내에 마침으로써 통관 시간을 운행 초기보다 80%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수분화 세관은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607편의 통관을 감독관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49% 증가했습니다. 수상 통로와 항공 통로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극 통상구의 명수기 화물 운송은 2025년보다 10일을 앞당겨 운항을 시작했으며 전 8개월 동안 누적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14만 7,400톤으로 2025년 연간 화물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전 8개월 동안 할빈태평공항 세관은 누적 화물 전세기 207편의 운행을 감독관리했는데 전세기 수출 화물이 2,329.8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62.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할빈 공항의 대러시아 통항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 이루크츠크,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8개 도시를 아우르며 대러시아 극동 노선 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성 15차 5개는 돼 강요에서는 전정 특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4567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과 신질 생산력 육성에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성의 전정 특신 중소기업 수는 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올 9월 기준 우리성은 누적 1,353개의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했으며 최근 5년간 수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들은 항공, 우주, 정밀기기, 현대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95.7%가 4567 현대화 산업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할빈의 기업들이 약 50%를 차지하며 1위이고 대경 수화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세 도시 합계가 전성의 70%를 차지해 지역 집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성은 누적 2,132개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69개의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을 육성해 층차가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연결된 계단식 육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도약적 성장은 정책 장려 보조금의 실질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국가급 전정 특신 소거인으로 인정된 기업에게 성급 재정은 일시불로 100만 원의 장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전성의 36개 기업이 주황 장려 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지원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올해 새로 시행된 대출 이자 보조 정책에 따라 전정 특신 기업 등에 대해 금리의 60%를 할인해주며 단일 기업 최대 할인 금액은 1천만 원에 달하고 전성 리자 보조 대출 한도는 1천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이 깊이 있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위성은 할빈공업대학 위성기술과학기술성과 전환 플랫폼의 전형적인 대표 사례로서 용강만의 독자적인 혁신 및 전환 경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53번째 시간입니다. 주부가 나가보니 네대 사람이 큰 포탄 구덩이를 에둬라 산비탈에 붓고 있었다.
1: 저기 맨 앞에서 걸어오는 분이 사장 동지 같습니다.
2: 걸음걸이를 보니 틀림이 없군.
1: 네, 사장 동지는 올림막길도 병지처럼 걸어다니지요. 저기 뒤에 사람들이 벌써 한 발이나 떨어졌습니다.
2: 예전에 한길군정대학에 같이 다닐 때부터 난 사장의 날 바람인 행동을 잘 알고 있지. 아직도 그때와 다름이 없어. 사정농지, 산길에 들어서서는 펄펄 나네요.
3: 산길에 들어서서야 저 동무들이 누구도 날 따를 사람이 없지.
2: 그런데 왜 전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나왔습니까?
3: 그래, 이곳 정황은 어떠소?
2: 아, 오늘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다 보니 100 고지를 빼앗겼습니다. 전에게 고지를 꼭 탄원할 생각입니다. 우리의 반돌기 계획을 들어보시겠습니까?
3: 아니, 주동무, 그건 천천히 들어보기로 하겨. 오늘은 방법을 대보려고 이렇게 동무들을 찾아왔어.
2: 우리도 지금의 이 비동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3: 이런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건 우리가 조급증에 딸려 고정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문제를 생각해왔기 때문이요.
2: 조급증이요?
3: 그렇소. 모주석께서는 지구적으로 작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라고 지시했소. 이것은 우리의 당면한 작전 방침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참다운 해기를 보지 못하고 있어. 원래는 사당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연구할 생각이었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게 하는 걸 허락하지 않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물을 찾아왔소.
2: 전사들도 지금 싸우려고 벼르고 있는데 마땅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야단입니다.
3: 동무들의 심정은 충분히 알만하. 우리는 벌써 10날 동안이나 방어전을 하고 있어. 요즘 우리는 전연의 직행점을 몇 개 잃긴 했으나 8, 9천명이나 되는 적들을 살상했어. 총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괜찮게 싸웠어. 하지만 우리 측도 꽤 많은 희생을 냈어.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지난 며칠 동안 난 진지와 생사를 같이 하자는 구호를 내놓았어. 요즘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보게 돼요. 그저께 30탄의 사명 영정은 10여 명 전사들을 데리고 진지를 지켜서 온 진지가 포사격에 초토화된 형편에서도 그들은 우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어. 나중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나한테 몇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똑똑히 말해주지 않아서 그 영장은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진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들과 함께 진지에서 희생됐어. 난 그 일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 내가 그런 구호를 내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도 진지도 다 잃었어.
2: 그럼 사장 동지는 지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3: 우리는 반드시 전술적 면에서 일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하겠소. 말하자면 진지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소.
2: 하긴 우리도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병력 배치에 있어서 전년에는 적게, 뒤에는 많이 배치하고 화력 배치에 있어서도 전년에는 중무기를, 뒤에는 경무기를 배치했으며 또 제때에 철수하고 반돌격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진지를 탈환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3: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써본 건 사실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소. 지금 저가상방의 기본 형편은 이전과 마찬가지요. 적들은 장비와 화력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병들의 전투력은 약하. 이것은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전쟁의 부정의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는 정치면에서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지만 무기 장비 면에서는 적들보다 못하. 쌍방의 령령이 강해지는가 약해지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알게 되어. 하지만 기계 유물론자가 아닌 우리들은 무기 장비가 나아진 다음에 적을 타성하려 해서는 안 되어. 우리는 주관 능동성을 발휘해야 하며 적의 우시한 화력을 눌러버릴 방법들을 지체없이 찾아내어. 요즘 난 이 문제를 생각하느라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야 주상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머리가 확 트이는 것 같았어.
2: 주상님 말씀이라니요?
3: 주상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조사는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나 또는 몇몇 사람을 모아놓고 머리를 동여매고 앉아서 방법을 강구하며 대책을 세운다고.
2: 아, 그러니 앉은 영웅이 되지 말고 돌아다니는 영웅이 되라는 말씀이군요.
3: 주동무도 인차 알아듣는구만. 그게 바로 조사연구요.
2: 그래서 이렇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진지에 오셨다는 말씀이군요.
3: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문을 찾아와서. 동문에는 최전선이니까 전투에서 좋은 경험들이 많을 거 아니요.
2: 우리도 그저 빈틈을 메우느라고 바삐 돌다 보니 경험을 잘 총화하지 못했습니다.
3: 전투도 잘하고 희생자와 부상자도 적게 낸 려는 없어?
2: 아,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일경의 3대는 잘 싸웠습니다.
3: 그 곽상이 거느리는 3대 말이요?
2: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들은 수십 차에 걸쳐 적들의 돌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생자와 부상자는 스물도 되지 않습니다.
3: 아니, 스물도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리야?
2: 저의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18사람입니다.
3: 그 꾀쪼배기 곽상이 무슨 존수라도 생각해낸 모양이구만.
2: 듣자니 참호를 잘 팠다고 합니다.
3: 어떤 참호 말이요?
2: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들 영장동무의 말에 의하면 적들이 포사격을 하려 할 때 곽상동무가 호각을 분답니다. 호각 소리가 나면 밖에 한두 사람만 남아서 적정을 살피고 나머지 동무들은 다 참호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다가 포사격이 뜸해지면 참호에서 뛰어나와 적들을 까부신답니다.
3: 아, 그거야 다른 동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다른 동무들의 참호는 포사격에 무너지지만 왜 곽상 동문의 참호만은 포사격에 무너지지 않소?
2: 그 동문은 언제나 꾀가 많은 사람이어서 묘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3: 자, 가보겨.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궁금해지는구만.
2: 그럼 함께 가봅시다.
0: 산등성이를 넘어선 일행은 자드락길을 따라 골짜기로 들어섰다. 산호구에 거의 이르자 길잡이로 나선 탐부의 꼬마 연락병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4: 저 앞이 바로 적들의 포가격권입니다. 아, 평소에는 제가 상급의 명령에 봉속했지만 오늘만은 수상 동지들이 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3: 그래, 무슨 말인데?
4: 좀 있다가 적들이 포사격을 시작하면 우린 냅다 뛰어야 합니다. 아, 누구도 오물거려서는 안 됩니다.
3: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뒤에서 동무의 지휘에 따르겠어.
4: 자, 빨리 뛰읍시다.
0: 연락병이 앞에서 뛰면서 뒤를 돌아보니 사장과 정치위원은 걸음을 빨렸을 뿐 뛰지 않았다. 그걸 본 꼬마 연락병은 속이 바질바질 탔다. 눈을 기죽거리던 꼬마는 가방에서 마늘 쪽 두 개를 꺼내 콧구멍에 밀어넣더니 급한 소리를 질렀다.
4: 어서 뛰십시오! 녹가스 단이 터졌습니다!
0: 연락병이 앞에서 뛰자 사장과 다른 사람들도 오만결에 꼬마를 따라 뛰었다. 모두들 급히 뛰어 산호구를 빠져나와서야 걸음을 늦추었다.
3: 독가스라니.
2: 그러게 말입니다.
3: 독가스라면 사방에 냄새가 퍼졌겠는데 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을까?
2: 나도 지금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습니다.
5: 꼬마 도모, 도모는 독가스 냄새를 맡았어?
4: 네, 독가스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겠습니까?
3: 그러고 보니 동무가 야근괴를 썼구만.
2: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로병들이 헨내기 신병에게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3: 이보게 꼬마, 올해 몇 살이요?
4: 16살입니다.
3: 언제 입대했나?
4: 며칠 안 됩니다.
3: 그래, 며칠 되지 않는다면서 사람을 속인 것부터 배웠군. 이름은 뭐지?
4: 저는 양춘이라고 합니다.
2: 이 동무는 아명은 대란이고 봉황보에 살고 있는 큰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양철 동무가 희생되자 큰어머니는 이해를 부대에 보냈습니다.
3: 그랬구만. 그 어머니는 정말 용다운 어머니요. 그러고 보니 여러 해 동안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군.
4: 사장 동지도 저희 어머니를 잘 아십니까?
3: 알다 보니겠나. 우린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때 큰어머니네 집에 많이 갔지.
2: 그때 얘는 아직 전복이었으니까 우리를 알 리 없지요.
3: 그런데 벌써 이렇게 컸구만. 양춘이.
4: 네.
3: 다음번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면 꼭 나의 문안을 전하오. 동문의 집에서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동무 어머닌 인사할 거요.
4: 네, 꼭 사장 동지의 문안을 전하겠습니다.
3: 이보게 꼬마, 조선 전선에 나온 이상 잘 싸워야 하오.
4: 잘 싸울 생각은 굴뚝같지만 전방에 내보내주지 않으니 어떻게 잘 싸우겠습니까?
3: 그럼 여기는 전방이 아니란 말이오?
4: 여기가 어디 전방입니까? 난 보병론에 가서 놈들과 창족전을 해보겠습니다.
3: 정치원 동무, 동무가 거느리는 이 전선은 아직 사상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모양이구만. 보아하니 이 괴소배기도 곽상과 비슷한 친구겠구만. 자, 가겨.
2: 갑시다.
0: 그들은 한참이나 걸어가다가 좁은 골짜기로 꼬꼬들었다.
2: 저 앞이 바로 계명산입니다.
0: 그 말이 떨어지자 나무숲에서 두 사람이 뛰어나와 사장에게 경례를 드렸다.
5: 보고, 사장 동지.
3: 곽상 동무구만. 우리가 절로 찾아가도 되는데 마중까지 나오다니.
5: 사장 동지께서 길을 모르며 어쩌나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제 포화의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중 나오지 않으면 우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동무들은 이번에 잘 싸웠을 뿐만 아니라 창조물까지 만들어냈다는 말을 듣고 구경하려고 왔어.
5: 창조물이라니요? 우리 뭐 별로 창조한 것도 없습니다.
2: 사장 농지는 오늘 동문의 참호를 보려고 왔어. 먼저 우리에게 참호를 구경시킨 다음 몇 동무와 좌담을 하게 해줘.
5: 사장 동지, 알아보실 일 있으면 전화로 저를 부르면 되는데 이렇게 친히 오실 것까지 어딨습니까?
3: 그래도 이런 일은 직접 와봐야 하.
0: 사장은 포화의 세례를 받은 진지를 스적스적 걸어다니면서 풍경 구경을 하는 사람처럼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3: 아주 잘했어. 산 꼭대기에는 위장 참호를 파고 진짜 참호는 산중턱에다 파놓았구만.
5: 우리는 산중턱에다

0: 한 7,800명은 될 겁니다. 승리한 다음 여기에다가 사과밭을 꾸면 수확이 적지 않을 겁니다.
1: 이동무가 아주 익살꾼이군. 아, 이동무 이름이 뭐요?
2: 이동무는 제태로 가는데 우리 사반 반장이고 우리 려리에서는 로뱅입니다. 저번에 불을 내뿜는 땅크를 까부신 동무가 바로 이동무입니다.
1: 오, 그렇구만.
0: 사상동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저는 사상동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상동지는 영장으로 있을 때 언제나 장격전으로 위풍을 떨쳐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1: 아, 그럼 동사장 마을에서 벌어졌던 장격전에 동무도 참가했어? 아,
0: 참가하다 뿐이겠습니까? 그때 저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일본놈이 저희 허리를 끌어안고 자빠뜨려 깔고 앉더니 손손을 쓰려고 하더군요. 그러자 전 그놈이 차고 있는 수리탄 고락지를 잡아당겼죠. 그러자 일본놈은 질겁해서 냅다 뛰다가 수리탄 벼락을 맞고 너부러졌습니다. 그 전투가 끝난 후 사상동지는 저한테 수첩을 장으로 주기까지 했는데요.
1: 아, 그랬구만. 생각나오. 그만. 내가 알기로는 동무가 제대했다고 하던데.
0: 힘이 있는 만큼 싸워야지요.
2: 제대 동무, 사장 동지는 바쁜 분인데 빨리 동문의 참으로 모셔가서 보여줘.
0: 사장 동지, 우리 참으로 가시죠.
3: 제태는 사장을 모시고 교통호로 들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교통호의 암벽에 아가리가 반길쯤 되는 굴이 나졌다.
1: 이 참호는 경사지기에 퍼거나 깊이 팠구만.
0: 네, 깊이 파야 굴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 한개굴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2: 한개반은 들어갈 만합니다. 적들이 포사격을 들이대면 밖에 한두 사람 남겨두어 적정을 살피게 하고는 몽땅 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1: 포사격이 끝난 다음 제때 출격할 수 있어?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경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초록빛 그늘을 짙게 들이우고 싱그러움을 자랑하던 잎사귀들도 10월이 되니 알록달록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가을은 올해도 어김없이 오색찬란한 예쁜 빛으로 산과들을 물들이고 있는데요. 가을이 전해주는 향기와 여운은 모든 분들에게 가을의 선물을 안겨주는 듯 싶습니다. 하연월의 요청한 마당은 울긋불긋 곱게 단장된 단풍의 향연을 맛보면서 내 고향의 가을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심양시에서 근무하는 리우나 씨가 고향 산천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아라리 산삼타령을 보내드립니다.

높고 푸른 하늘, 눈부신 햇살, 그리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올 가을에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들을 마음껏 사랑하기로 다짐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연길시 최향숙 씨는 연휴 기간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남겼다면서 온 가족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단풍잎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거슬한 가을바람에 파르르 떨다가 한입 두입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도 뒤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미래도 좀 더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대련시에서 근무하는 김영화 씨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타서 쓰곤 했답니다.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고 보니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자식들의 효도를 많이 받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계약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기 돼지고기에 대해 응답을 못 봤습니까? 못 봤다고? 야, 저 응답이 워낙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두 살이 어찌 센지 그래서 내가 좀 피랄까 하다가 얘네 우주 막 심술을 막 피운다. 아, 그런데 어디를 갔을까? 화장실을 갔을까? 어? 어 저기 오는 거 봐.
2: 나그네 내 요렇게 돼지고기 쌉소 하면 소리 치며 오는 거 보면서도 좀 피해 따라 나는 거 보소.
3: 돼지고기 쌉소.
2: 돼지고기 쌉소.
3: 우리 집에 돼지고기 쌉소.
2: 돼지고기 쌉소.
3: 내 것도.
2: 돼지고기 쌉소.
3: 내 것도 쌉소.
2: 아줌마. 아줌마 좀 장사를 해도 빌라 타고 마이.
1: 어쩌 또 이래 걸고 좀도. 아니 내 소리치기 싶대 소리치는 아줌마이 무슨 상관인가.
2: 아이 소리쳐도 남인데 옆에서 장사하니까 하는 말이구만.
1: 어? 아이 내 누구 한 대 옆에서 장사한다고 그랬도.
2: 아 그래 내 대 옆에서 장사 안 했어도 내 돼지고기 쌌어.
4: 내 거지.
1: 모르는 사람들 그랬으면 뭐 우리들이 연애하는 거 하겠었구만.
5: 도트바이 하면서도 어쩌나기는 내가 무도를 못해서 그렇게 심술을 피우고 그리고 그 한바꿈 아줌마 하고 싸만 건 그래 녹임도
2: 아이고 아줌마에 내 아줌마가 춤 못해서 그 한바꿔지가 싸매는 줄 알고
5: 그럼
2: 한바꿔지 군자 짜를 못 맞추니까 싸미 되겠지 아이고 왈줄한 거 원래 그렇지 그만 한발 턴에 디디고 이따가 없어
5: 아 다치지 마
2: 그렇지 없어
5: 아 이래지 마
2: 짜짜 군자 짜를 이 살과 살이 배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똥물 항사리 같은 아가 다리에리 이래가지고 군자짜 그래서 쌈이 된겠지
5: 나는 인간도 습더구마 나는 그 아줌마에 내한테 더 안 겠으면 싶습더구마
2: 예 저와 겠습구마 콕 저와 없어
5: 아이고 저 재구
2: 예 저와 겠습구마
5: 아줌마에는 내가 무도를 못해서 애들

0: 맞게 맞지 콩닥닥 콩닥닥 콩닥닥
1: 이렇게 또그 맛이 하길래 할일 호래미를 사야지 호래미
0: 아 그저 호래미 아 호래 복고래요 야 아이 아이 내 호래미들은 내 호래미들은 내 호래미 아주 많이 무슨 말을 버텨준 게 있어 버텨준 게 있나 말아 저렇게 등살이 씨 하길래 몇 해 동안 혼자 과부로 살면서도 혼사 말이 들어오는 게 없지.
1: 아줌마! 아줌마! 내한테 혼사 말이 들어오는지 아이 들어오는지 아줌마 어떻게 안
0: 돼? 어째 모르겠음도 알다 뿌입지. 아줌마니 내한테서 혼사 말을 못 들어봅니. 그는 어느 사람들한테 혼사란 혼 혼자도 못 들어본다. 예예. 예.
1: 아즈바이도 봤었지. 저 먼데 한국에는 이 회사람 있는데 청원하는 거. 아이고, I love you.
0: 한국에 이 회사? 어, 그 수궁지 털이 몇 개 없는 그 한국인게. 대원회사. 내가 같이 한국에 가서 살아볼래. 이인게 뭐. 아이고. 돼지고기를 파크마
1: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아줌마 얘 이제 무스개라도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고
0: 또 걸고 돈다 또 걸고 그래 나 어디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했으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으면
1: 아줌마 얘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 이랬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팠구만 이랬지
0: 아이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팝니다 이랬었지
1: 아줌마 여기서 이 집에서 돼지고기를 판다시구만
0: 야이 아줌마 이거 아까 말하겠대 어디 칼지 구이랑도 에? 그 말 말하고 칼로스 예원아 이 골목에서 아줌마의 비기스를서라도 아줌마의 돼지고기 다 싸고 내 아줌마 또 가보내야 되지 아이디야. 아줌마 내가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내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1: 아줌마 무슨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다 싸겠어
0: 글쎄 내 아줌마의 돼지고기를 다 싸면 아줌마의 다른 데를 가겠는가 말이야
1: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타서
0: 예
1: 정말 우리 집 돼지고기
0: 아 예 아줌마 예 들어가 여기 있는 것도 이 죽은 고기고 산 고기고 여기 있는 고기란 고기 있는 다 싸게 하십니다
1: 아줌마 우리 집에 돼지고기를 타서 딱다 싸겠다 말씀
0: 예 그래서 이 집에 그래서 집도도 매대고 그래서 죽은 돼지 죽은 고기고 그래서 산 고기고 이 안에 고기란 고기 있는 몽땅 다 싸게 하십니다 예. 열만 받겠습니다. 말아. 예예예. 이 이만 원. 아 이만 원 무슨 아예 막그만 무슨.
1: 아줌마이 이만 원인데.
0: 그러면 어때 이 자식아 한 번 이것도 무슨 이래 맞어.
1: 8만 원만 냈어.
0: 무슨 8만 원?
1: 이
0: 에이 이건 애기 무슨 8만 원이 무슨 아이만큼만 무슨 쟤 에이 더 숨어 내 저 돈 가지러 갔다 올세요 아줌마 이 돼지고기 다 돈도 내놓으세요
1: 예
0: 8만 원이 싸겠어
1: 아이고 알았어 올 수도 갔다 올세요 예

0: 매대잼도 본저히 이만한 거. 저 도토바 같은 나그네 어찌는가 보느라고 홀리부기 해서 8만 원을 했는데 정말 8만 원 나를 준다구만. 여러분들 내 말 듣고 예? 절대 어디 가서 외우지 맙소 예? 저 나그네 잼도 안가리 띄운 후에 거저 정신 푸떡 들어가고 예? 돼지고기 장사를 거저 척같이 해서 예? 만원짜리 묶음이 잼 매시게스는 이렇게 꽁지에 넣었었구만. 내 요렇게 곱게 생긴 과부 혼자서요 돼지고기 장사를 한다고 정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생각해 줬었구만.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인사도 할 겸 속심도 나눌 겸 이래 그 동물항사리 같은 안가 중간에 그 바뀌는 바람 지금도 우리 전쟁 했지 아이 됐지 또 내 거래서 도토바이 어머 도토바이 온다 어머.
1: 아니 어째 아직도 정관하에 나서
0: 아이고 어? 다 했을까 예, 예. 오늘 가져왔습니다
1: 어 이게 예. 8만원짜리라 10만원짜리 저축통장입니다 예
0: 아이 8만원이랬는데 왜 10만원인데
1: 어? 어 저 아줌마하고 내일에 아래 옷집에서 돼지고기 장사기라 하면서 예. 서로 기어는 미분정도 들고 고분정도 들었는데 그 미분정에서 10,000원 고분정에서 10,000원 이렇게 20,000원 해서 내 보태서 그저 10,000원 딱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0: 아줌마는 정말 길게 생긴 것만큼 허리도 크고
1: 아이고 아이고 참
0: 10,000원은
1: 아이고 참 아줌마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정신
0: 이게 내 정신 얼숨도
1: 에 얼숨 마셔 어째
0: 아줌마 그걸로 여기 꼬집밥 없어
1: 어디로 어디로
0: 여기로 그래고
1: 아이고 이렇게 고분 아줌마를 내 어떻게 꼬집습니다 그 아줌마 그러지 말고 이 손을 내게도 보타구들 콱 꼬져갖게 먹었어
0: 아이고 네. 아유 이거 좀 나 없어 빌렸었구만
1: 난 아이디 했었구만 가만 이제 이 두동대 아주 이거 잼도 이 가만히 이거 내 거둬들여서 사야 됩지 이거
0: 아이 어찌 물리자고 이래 잼도
1: 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줌마하고 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예.
0: 계약서를?
1: 예 그래야 서로 물리지 못합니다
0: 아이고 아줌마이 나 물리지 맙소
1: 내 이제 방금 계약서를 썼는데 좀 내 예. 읽음 아줌마이 들어봅소 예 한번 들어봅소 아줌마 또 글씨 해병소 글씨 써서 그런 게
0: 보겠다 예예
1: 계약서 드립줄 한 보털과 드레박 용답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맺는다
0: 아이 무시게 아이 아즈바이 드레 줄이고 드레박이고 하는 건 무시겜도
1: 어? 야 아줌마 이거 아 지금 유머하시게 아이고 뭐입니까 그래서 아줌마는 이렇게 곱게 생겼길래 드레박으로 상징하고 나는 그다맣게 생겼기 때문에 드레줄로 상징했단 말이야
0: 알았어 그럼 날래 일곱서 일곱서
1: 여기 주의한 게 자, 잠깐만 여기 들어갑시다
0: 예.
1: 드레줄은 드레박이 네 개로부터 예? 고기든 집조든 심지어 숨가진 시팔이든 과부더기 현우 여기 있는 물건을 몽땅 10만 원에 넘겨 소유한다 어떻습니까?
0: 몽땅
1: 예, 몽땅 10만 원에 넘겨 예.
0: 돈이 되겠구만
1: 돈이 되지
0: 다 썼을구만
1: 다 썼을구만 예, 요거 그다음에 예. 읽어보세요
0: 예, 예.
1: 아니 이게 보세요
0: 예,
1: 계약서는 쌍방이 지장이 찍힌 후부터 절대 물리지 못하도록 효과를 발생한다 어느 일방이 찹쌀구비 기름떡처럼 햇빛을 대변해봤을 때에는 10만원이라는 경제적 손상을 부담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0: 에휴 정말 잘 썼을구만
1: 잘 썼을게
0: 예예 예.
1: 네 그럼 지금 예. 지장 맞추면 되는데
0: 어째
1: 그 이부 좀 빌립소

0: 그렇게 안 부? 아이, 저 도장집이 없는 거 어찌랍니까?
1: 그런데...
0: 그래서 아줌마 그 입신에 고치야 다른 거 좀 쓰다는데. 아이, 아줌마 이거 제일 낫게 생각하지.
1: 아줌마 이거 그런, 그렇다고 말을. 아유,
0: 나... 빨리 없어, 빨리 없어.
1: 예.
0: 빨리 없어, 좀.
1: 저, 이거 뻐개서 그만.
0: 아, 빨리 없어. 예. 깨끗하게 하나 그래 좀 깨끗하게 돌아섭시다. 이봐, 아야, 이걸 뿜어야 뿜어야 안 살아야
1: 돌아섭게 나를 빨리
0: 찍어줘. 그래 그래 계속 여기 여기 내 이름 있지. 여기다가 내가 딱 찍고 계속 그만 하드마게를 어떻게 또 여기 예 걸쭉하게 아니 그 요거 큰 걸로 좀 이 긴 걸로 써야 돼 긴 걸로 좀
1: 이게 또
0: 그 그게 그걸 예, 딱 하고 됐습구만.
1: 이래 일체 쫄차 다 끝났습니다.
0: 다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럼 내 아줌마를 내 조총자 여기 꺼내 조총 노자 10만원짜리 헉 뚫어야 되지. 자 확인 없어 확인 없어.
1: 10만원 없을구만.
0: 없었지.
1: 아줌마에 네. 내가 저 얘기 여기 가서 멍땅 거대를 두고 갈게.
0: 아이 물리는 게 아니라
1: 그래
0: 아줌마는 이젠 내 겐데
1: 땡기네.
0: 아이 아줌마 이쪽에 이리는 분이야. 여기 나왔어 아줌마 여기 나왔어. 아 이제 내 이럴 때는 뭐 하고 사는 이름도 요거 법서에 요거에 여기 이 법서 승가진 18이든 과부든지 과부라고 썼잖아 과부든지 흔히 여기는 그 몽땅 10만원을 넘겨서야 돼 이렇게 했는데 어째
1: 아께 읽을 때는 언제 과부든지 읽아 읽었는데
0: 아 여기 민백이 씌어지는 것들에 하여도 대변인께 숨기 그래
1: 아무리 그렇다고 지리 억지 검사했습니다.
0: 아 이 아줌마 이 아이들 아 그래 막 가만 좀 가서 아 이거 내 동작 속 말이 됐어 저 가만 저
1: 이거
0: 뭐 예 예 저 그 아줌마
1: 아이고 예
0: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그 실성도 나는 예, 그 아줌마를 내 이 마음속에 둔 지 오래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쓱 이거 이제 관진지 뭐냐
1: 이 아줌마 어디에 냄도 정시어지 나가 지금도 그게 뭐 어떤 게라고 그거 뜯다 그랬도
0: 아줌마 우리의 우리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깁소 예.
2: 연길시에게 지낸 송경춘 송화 씨가 부모님의 칠순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고향이 더문이신 아버지는 두만강을 보면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때가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11년 동안 한국에서 고생하셨고 어머니는 고향에서 송군들을 키우시면서 고생하셨답니다. 돌아오는 10월 13일은 부모님의 칠순 생일이라면서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고향의 꿈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연길시에 계시는 송명호 아버님과 오국전 어머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자식들의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군촌시 신안가에 박경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박경숙 씨는 1968년에 군촌시 제2중을 졸업했는데 올해로 50주년이 된답니다. 박경숙 씨의 학급은 60명의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연변에서 유일한 여자 학급이었다고 했습니다. 17살 꽃나이에 만나 웃고 떠들면서 꿈 많았던 학창시절을 보내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70고개를 바라보는 노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지만 산지사방에 있다 보니 만나지 못해 아쉽다면서 우리 요청 한마당에 노래를 요청해 그때 그 시절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훈순시 제2종 68기 동창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노래 가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내 고향의 가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나무들은 늘 한자리에 서 있어도 나뭇잎은 가을이면 어김없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나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낙엽을 밟으면서 가을을 즐겨보세요. 가을이 우리에게 색다른 선물을 줄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따라서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아름다운 날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하면 힘이 된다라는 속담은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도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함께하면 훨씬 쉽게 이뤄낼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혼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마을에 큰 행사를 치를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혼자서는 며칠이 걸릴 일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다양한 생각이 모이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사람 수가 많으면 된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힘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 작은 힘들이 모여 큰 힘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속담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회 전체도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하면 힘이 된다라는 말은 협동과 단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깊은 산 아래 넓은 들판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가을의 물길이 갑자기 바뀌면서 논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자 논 바닥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가을에 물을 다시 논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산 기슭을 따라 긴 수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로를 만드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돌도 치워야 하고 흙도 파내야 했으며 길게 이어지는 물길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 집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기 논만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도랑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퍼 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이 넓고 물길이 멀다 보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뭄은 심해졌고 사람들의 걱정도 깊어졌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 수로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큰 돌을 옮겼고 삽질에 능숙한 사람은 흙을 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전체 작업을 살피며 필요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보이던 작업도 사람들이 함께하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어려운 구간이 나오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힘을 모아 해결했고 작업이 늦어지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 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길게 이어진 수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수로가 완성되던 날, 가을에 물이 새로 만든 물길을 따라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들판으로 흘러들어갔고 메마르던 논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시들어가던 벼들도 조금씩 푸른빛을 되찾았습니다. 그해 수확량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큰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도우며 해결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함께 고쳤고 폭풍으로 집이 망가지면 힘을 모아 다시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여러 명이 하면 힘이 된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고 이 말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지만 실천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이러한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점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능력이 합쳐지면 혼자서는 어려웠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인류의 위대한 성과들은 대부분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거대한 건축물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과학의 발전도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회의 발전 또한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연재해, 실패와 좌절 등 다양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건네고 누군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농촌 사회에서는 모내기나 수확 처리되면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집의 일을 모두 함께 하고 나면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노동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팀워크,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 재난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 등은 모두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경쟁보다 협력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차 한 잔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 마시는 방법과 다양한 차의 종류를 주제로 프로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기도 하지만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지닌 차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음료입니다. 차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를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급하게 마시기보다는 향과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먼저 잔에서 올라오는 향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마다 향이 다르기 때문에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차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차도 있고 은은한 풀향기가 나는 차도 있으며 깊고 묵직한 향을 지닌 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향을 먼저 느낀 뒤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면 차의 풍미를 더욱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차의 향을 해칠 수 있고 너무 식은 물은 본래의 맛을 충분히 우려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온도가 다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를 우려내는 과정에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는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 마시면 차가 가진 맛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처음 입안에 닿는 맛과 목으로 넘어갈 때의 느낌, 그리고 마신 뒤 남는 향까지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차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하루의 피로를 풀어야 하는 저녁 시간에 차 한 잔을 곁들이면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차의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차 가운데 하나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맑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은은한 향과 담백한 맛 덕분에 식사 후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홍차는 깊고 풍부한 향을 지닌 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과 진한 향이 어우러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좀 좋은 차입니다. 여기에 우유를 더해 마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보리차 역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차입니다. 구수한 향이 특징이며 일상생활에서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이 적고 깔끔한 맛을 지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옥수수차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느껴져 편안한 기분을 주며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 시원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꽃을 이용한 차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화차는 향이 부드럽고 맑은 느낌을 주며 장미차는 향긋한 꽃향기로 기분을 한층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제스민차는 꽃향기와 차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어 우아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런 꽃차들은 향을 즐기기에도 좋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활용한 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자차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주며 추운 계절에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레몬차는 상쾌한 향과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과일차들이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는 종류마다 향과 맛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여유를 선물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만큼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작은 쉼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면 한번 직접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차 한 잔에서 시작되는 작은 여유가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차의 종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차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전통차 가운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생강차가 있습니다. 생강차는 특유의 알싸한 향과 따뜻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 몸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셔왔습니다. 대추차 역시 전통차를 대표하는 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지니고 있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 자체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쌍화차도 오랜 세월 사랑받아 온 차입니다. 깊고 진한 맛이 특징이며 한 잔만 마셔도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는 손님을 대접하거나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주 준비되곤 했습니다. 오미자차 또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차입니다.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붉은 빛깔 또한 아름다워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브차도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페퍼민트차는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특징이며 기분 전환을 원할 때 즐기기에 좋습니다. 캐모마일차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 많이 찾는 차입니다. 루이보스차 역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차로 알려져 있으며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차를 즐길 때는 종류에 따라 마시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차는 향을 더욱 깊게 느끼기 위해 천천히 우려내는 것이 좋고 어떤 차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우려내어 신선한 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방식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차는 규칙을 따르는 음료라기보다 즐기는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진하게 또는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를 마시는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차를 손님 접대의 중요한 예절로 여기고 있으며 어떤 나라는 가족이 함께 모여 차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차를 마시는 것을 하나의 휴식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돕는 문화적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를 마시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잠시 멈춰 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고 향을 맡으며 천천히 마시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차분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으며 차를 즐기는 시간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차가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며 더운 계절에는 시원하게 즐기는 차가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봄에는 꽃향기 가득한 차가 잘 어울리고 여름에는 상쾌한 과일차가 인기를 끕니다. 가을에는 깊고 은은한 향의 차가 분위기를 더해주며 겨울에는 따뜻한 전통차가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차는 계절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차의 가장 큰 가치는 맛이나 향만이 아닙니다.

차 한 잔을 통해 여유를 찾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까이 하며 삶의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차는 우리에게 서두르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작은 순간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의미와 차를 더욱 즐겁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를 넘어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해 대접하였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차를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음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차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천천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차에서 올라오는 향을 느끼고 한 모금씩 음미하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차를 더욱 즐겁게 마시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함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셔도 좋고 좋아하는 책을 곁에 두고 차를 즐겨도 좋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도 특별한 여유를 선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를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차는 급하게 마실 때보다 천천히 즐길 때 더욱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를 선택하는 데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녹차의 담백한 맛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홍차의 진한 향을 선호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유자차나 대추차처럼 달콤한 맛을 즐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차를 경험해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향과 맛을 발견하는 과정도 차를 즐기는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차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도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른 아침 마시는 차 한 잔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오후에 즐기는 차 한 잔은 잠시 휴식을 선물해줍니다. 저녁 시간에 마시는 따뜻한 차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게 하며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같은 차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는 우리에게 여유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짧은 시간은 그 자체로 작은 휴식이 될 수 있으며 삶의 균형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 마시는 방법과 다양한 차의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차는 특별한 기술이나 준비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향긋한 차 한 잔이 주는 여유와 따뜻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신다면 일상도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 마시는 방법과 차의 종류를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과 함께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입추가 지나면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며 네, 각종 가을철 발병률이 높은 질병, 특히 전염병이 활발해지는데 네, 그럼 가을철 전염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할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달려가 보자. 네, 일반적인 가을 전염병에는 인플루엔자, 수두폐렴과 같은 호흡기 전염병, 바이러스성 설사, 수족구병 등 소화기 전염병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 등이 있습니다. 네, 러약자, 청소년, 아동들은 저항력이 약하므로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는데 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특히 식사 전후에 네, 기침이나 재채기 이후 공공물품에 노출된 후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 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확산을 줄여야 합니다. 네, 특히 주거 환경, 네, 문손잡이, 탁자, 휴대폰 등과 같이 자주 접속하는 물건의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네, 실내 공기순환을 유지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자주 열어야 합니다. 네, 옷과 이불은 자주 갈아주고 잠재적인 병원체를 죽이기 위해 햇볕 조임을 시켜야 합니다. 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신체에 들어가는 주요 경로인 눈, 코, 입을 만지는 횟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에 네, 그리고 합리한 식사와 휴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가을에는 날씨가 건조하므로 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신선한 야채, 과일, 통곡물, 살코기 등 비타민C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네, 신체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잠을 자야 하며 충분한 수면은 네, 신체 회복과 면역 강화,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 단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걷기, 조깅, 태극권 등과 같은 적절한 운동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적절한 신체 운동은 신체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제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네, 위생건강부문은 인플루엔자, 폐렴 등 가을철 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제때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전염병 로행기간 쇼핑몰, 슈퍼마켓, 영화관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네, 반드시 가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네, 기후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가을에는 기후가 변덕스러우므로 네, 감기는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 옷을 벗어야 하며 감기가 많은 전염병 유발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건강 모니터링을 잘해야 합니다. 네, 신체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발열, 기침, 피로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자신의 여행력 및 접촉력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을철 전염병 예방 지식을 려하고 자아보호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가족, 친구 및 동료에게 관련 지식을 전파하고 공동으로 전염병 예방을 잘 수행하며 위생건강부문 또는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공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상술한 몇 가지 방면의 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네, 가을에 전염병의 감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위스키라면 뭔가 좀 고급스럽게 들리는데, 네, 위스키 모두 마셔보셨죠? 네, 위스키의 어원은 게일어인 위스게 배하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생명의 물이라는 뜻인데요. 위스게는 스코틀랜드 게일어로 물을 뜻하며, 네, 배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음으로 줄여 불리다가 마침내 위스키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생명의 물은 초기에 증류주를 불렀던 명칭입니다. 위스키의 초기 증류주였던 위스게 배합뿐만 아니라 아쿠아비트의 아쿠아비타, 브랜드의 오드비 등 다른 초기 증류주들도 생명의 물이란 뜻을 그 어원의 유래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드카의 어원인 보다도 러시아어로 물을 뜻합니다. 네, 현대에 와서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네, 생명을 빼앗는 물이라 불러야 어울릴 듯 하지만요. 네, 하지만 아랍의 증류 기술이 유럽에 전파되었던 것은, 네, 십자군 전쟁 이후 수도사들에 의해서였는데, 당시에 해열이나 강장 소화 등을 위한 약으로 증류주가 사용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네, 생명의 물이라고 불리던 것이 알맞아 보입니다. 네, 쓰임에 따라 생명을 주는 물이 될 수도, 생명을 빼앗는 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위스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위스키의 영문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WHISKY도 있고 WHISKEY라고 이를 덧붙인 표기도 있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주로 아일랜드에서는 이가 들어있는 위스키로, 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가 없는 위스키로 표기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방식의 위스키가 전해진 미국에서도, 네, 이가 들어있는 위스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 위스키 중에도 이가 없는 위스키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위스키란 바로 술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위스키는 수많은 술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이란 단어는 술이 만들어질 때 발효되어 끓는 모습을 보고 네, 물에서 불이 생긴다고 하여 수불로 불리던 것이 네, 수불, 수본, 수울, 수을, 술로 변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술의 사전적 의미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마시면 취하는 음료의 총칭으로 정의되며 법적으로는 1% 이상의 알코올을 함량한 음료를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술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술은 당과 효모가 만나 만들어집니다. 네, 과일 자체만으로는 술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일 속 당이 효모라고 이름 지어진 일종의 균을 만나야 하는데요. 네, 포도를 예로 들면 포도 열매에는 당이 있고 이 당이 포도 껍질에 있는 균의 일종인 효모를 만나 술이 되는 것입니다. 효모가 당을 만나 적정한 조건, 적정 온도와 공기의 차단이 맞춰지면 네, 효모는 당을 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합니다. 네, 이렇게 당이 분해되는 과정을 발효라고 부르며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거품이 나며 끓는 듯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과일로 만든 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네, 농경 생활을 통해 얻게 된 곡물로도 네, 술을 만들고 싶었던 인간은 마침내 곡물로 술을 빚을 방법을 발견합니다. 보리, 수수, 쌀, 감자, 옥수수 등 곡물은 전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전분을 당으로 바꿔야 술을 만들 수 있는데 다행히 전분은 네, 여러 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당만으로는 술이 될 수 없고 효모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네, 전분도 어떤 존재를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전분을 당으로 바꿔서 분해해주는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효소입니다. 네, 맥주를 만들 때 보리에 싹을 틔우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싹 틔운 보리를 메가라 합니다. 메가에는 당과 효소 아밀라아제가 있어서 네, 이를 이용해 곡물 속 전분을 분해하여 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리 외 다른 곡물들을 당화할 때 메가를 섞어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술을 만들 때는 곰팡이의 일종에서 나온 당화 효소를 가진 누룩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네, 누룩에 포함된 효모가 전분을 당화하고 당화된 당을 술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처럼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메가를 동양에서는 누룩을 이용해 왔습니다.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소수민족 서계 코너에서는 묘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묘적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소수민족 묘족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묘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은 소수민족입니다. 2010년 중국의 인구 보편 조사에 따르면 묘족의 총 인구수는 1천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 94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묘족은 주로 중국 남방 지역의 귀주와 운남, 사천, 광서 그리고 호남, 호북, 광동 등 성과 자치구에 거주하며 동남아의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나라와 지역에도 일부 살고 있습니다. 묘족은 그 역사가 유구합니다. 묘족의 기원은 무려 5천여 년 전에 염황전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황하하류와 장강 중하류 일대에는 치우를 두령으로 하는 구려 불악연맹이 거주하고 있었고 감숙섬서 황토고원에는 염제 신농씨와 황제 헌원씨를 두령으로 하는 양대 불악연맹이 있었습니다. 염제와 황제는 황하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쳐들어와서 선으로 치우와 전쟁을 했습니다. 치우가 먼저 염제를 패배시키자 염제는 황제와 손잡고 치우에 대항했으며 치우는 전장에서 숨지고 치우의 구려 연맹은 남방의 장강 중하류 지역으로 쫓겨서 점차 삼묘 불악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4천여 년 전 요순우를 두령을 하는 북방의 화하불악과 삼묘 간에는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은 삼묘의 패배로 끝났으며 삼묘불악연맹의 와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리하여 삼묘의 아주 적은 일부는 원거주지에 남아서 하나라에 귀순했고 자자손손 노예로 전락했으며 그 외 대부분은 장강 중하류 지역을 떠나 오늘의 섬서 감숙 접경지대에 이주하고 그 뒤 오랜 세월 속에서 점차 오늘의 사천 남부와 운남 동북, 귀주 서북 등지에 정착해서 서부 방언을 사용하는 묘족으로 되었습니다. 우가 개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서 중국의 첫 번째 노예제 왕조의 하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라가 통치했던 장장 500여 년간 삼묘와 관련된 기재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 때에 이르러서 형만이라는 방대한 불악이 등장했는데 만이 바로 고대 남방 민족과 불악에 대한 북방인들의 호칭이었습니다. 만은 큰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삼묘의 후대도 포함됩니다. 형만 중의 일부가 점차 발전해 초나라를 세웠으며 일부는 귀주와 호남, 사천, 호북, 운남과 이어진 산간 지역에 이주해서 오늘날 동부와 중부 방언을 사용하는 묘족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묘의 호칭이 가장 먼저 나타난 시기는 당나라 때이지만 송나라에 이르러서야 묘는 비로소 중국의 다른 한 소수민족인 요족과 구분되어서 단일민족 호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나라 초기의 문헌을 보면 백묘, 화묘, 청묘, 흑묘, 홍묘 등으로 묘족의 갈래를 구분했는데요. 이런 구분은 주로 의상의 색상에 따른 구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일부 호칭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사다난한 이주 역사를 경과하면서 각지의 묘족들은 거주하는 자연 환경이 다르고 또 잡거한 민족이 다름에 따라서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방언의 차이도 크고 의상도 다양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면서 묘족은 새로운 발전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구역 자치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묘족은 선으로 동족, 포이족, 토가족, 장족 등과 함께 6개 연합 자치주를 세우고 5개 단일 자치현을 세웠습니다. 묘족은 신호

0: 티베트어족에 속하는 묘족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민족 문자가 있었습니다. 묘족 고가의 기재에 따르면 묘족의 선민들이 전쟁을 피해 다니는 과정에 민족 문화의 비밀이 적에게 폭로될까 봐 저해해서 저들의 문자를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묘족의 문자는 소수의 지식분자들의 타계와 함께 실전되었으며 다만 의상에 새겨졌던 글에서만 그 문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50년대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영도하에 묘족 학자를 포함한 많은 언어학자들이 배양되었으며 전국의 묘족 언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뒤 옛 묘족 문자를 개혁해서 동부, 서부, 중부 세 가지 방언의 라틴 표음 묘족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묘족 내부에 여러 갈래가 있고 언어적인 차이가 큰 탓으로 문자를 통일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오늘날 대부분 묘족은 중문을 사용합니다. 이 밖에 동남아 묘족들은 프랑스 전도사가 발명한 라틴 표음 묘족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점차 국제 묘족 문자로 발전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묘족은 두 가지 성씨를 씁니다. 하나는 묘족 성씨이고 다른 하나는 한족 성씨입니다. 각지 각 방언구역 각 갈래의 묘족은 모두 조상 때부터 전해온 고유의 묘족 성씨가 있으며 일부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내부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묘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묘족의 풍속과 금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멜로망스의 선물 들어보시죠.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권태순의 노래로 우리 함께 영원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추억들을 눈앞에 그려봅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속삭이던 우리의 사랑, 세월이 남긴 추억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해. 다시 가고 싶은 그 시절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흐르는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랑, 세월이 흘러가도 황홀하고 행복해요. 가정 위해, 자식 위해 열심히 살아온 당신, 나는 당신 만나 행복을 알게 되고 영원히 함께할 약속을 담아 봅니다.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권태순의 노래 우리 함께 영원히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10월 황금가을을 맞으며 우리성의 못산들이 오색 단장을 했습니다. 산림의 색채가 길을 따라 이어지며 숲속에서는 가끔 작은 사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하고 걸음마다 새로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은 이 가을 한정판 풍경 속에서 발걸음을 늦추며 그 매력을 감상했습니다. 올해 관광지에서는 새롭게 개장한 과학교육 및 대중과학전시관을 마련해 오화산 뒤에 숨겨진 나뭇잎의 색소 변화라는 자연의 비밀을 실내 공간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를 통해 가을 감상이 단순한 풍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림 색채에 담은 이야기를 읽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송 각지의 산들이 새롭게 단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형이 각양각색의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쌍갑산 청산 국립공원은 길 양옆으로 붉은 단풍이 우거지고 층층이 깔린 숲이 화려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두 봉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정 원앙봉은 갈빛이 절벽을 물들였습니다. 이춘 가음 모랑구 국립공원은 갈빛이 물든 협곡 사이로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샘물이 졸졸 흐릅니다. 라북 룡강 삼협은 맑고 부르물이 굽이쳐 흐르며 겹겹이 늘어선 삼봉우리는 붉은색, 황금색, 녹색 등 다양한 색조가 어우러졌습니다. 최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인공빙설경관기술위원회 사무국이 정식으로 흥룡강에 유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인공빙설경관기술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발족했으며 얼마 전 정식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사무국이 할빈 빙설대세계에 설치됨에 따라 룡강은 국제 빙설경관 조성 기술 표준 분야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됐습니다. 향후 기술위원회가 주도해 인공 빙설경관 건설의 기초용어, 공사 품질, 안전보호, 친환경 저탄소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는 일련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각종 실내외 인공 빙설 장면에 대한 업계 기술 참고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송 각지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조성해 도시의 밤을 밝히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화강 강변은 할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간 명소 중 하나로

새롭게 조성된 강변 조명띠와 인기 랜드마크 다리의 빛과 그림자가 강량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음식점과 문화창의 상품 등의 지속적인 활성화도 이끌었습니다. 한편 밤이 되면 소형 극장 공연과 토크쇼 공연이 번갈아 펼쳐져 젊은이들이 야간 여가를 즐기는 인기 선택지가 됐습니다. 어둠이 내린 학강 남산남 별빛 캠핑장에서는 별빛이 반짝이고 산야 캠핑과 여유로운 휴식이 어우러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치치할 감남 흥십사촌에서 조성한 련못빛과 그림자 야간 투어는 조명, 물안개와 수경을 절묘하게 결합해 몽환적이고 시적인 체험을 선사합니다. 성극 림강 야시장 골목은 강면의 유휴 부지를 상업 집적지로 개소 및 업그레이드해 현지 야간 소비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수분화 중로 풍종 야시장이 개장함에 따라 러시아식 먹거리와 크로스보드 상품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제35회 중국 텔레비전극 비천상 및 제29회 전국 텔레비전 문예 성광상 시상식이 일정 개최됐습니다. 우리성은 총 6편의 작품이 수상하고 3편이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수상 및 후보 진출 규모는 흥룡강성 역대 최고 기록이며 동북 삼성 및 하나의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천상과 성광상은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이 주최하는 국가급 정부상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방송된 드라마, TV 및 온라인 시청각 문예 콘텐츠가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시상에서 우리성은 드라마, 반인류 폭행, 귀대, 우리의 강산, 남래 부광, 산화 만만시가 비천상 우수 드라마상을 수상했고 다큐멘터리 국보 시각은 성광상 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열견산해, 문학 속의 룡강, 동북강련 세 편이 성광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흥룡강성 제8회 대학생예술제 성급 전시활동이 할빈 대거군에서 개막한 가운데 약 4,000명의 대학 교직원과 학생이 이번 예술제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며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학생들이 미적 감화 속에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거성한 품성을 함양하도록 인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전시 활동은 일주일간 진행되며 예술 공연, 미욕 사례 발표회, 예술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전성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칠성아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철새 이동 최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두루미, 노랑부리 저어새 등 조류가 습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찾으며 이동 중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칠성하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쌍압산시 보청현에 위치하며 동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한 기착지로 매년 이곳을 지나는 철새 수가 40만 마리 이상에 달합니다. 할빈시 조선족 로인 문화협회가 주최한 국경송 을령정 국경절 문예 공연이 열전 할빈시 조수민족예술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각 분회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채롭고 민족적 색채가 풍부한 무대로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77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정학철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77주년 국경절을 맞아 이번 공연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조선족은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언제나 당과 조국, 인민에 대한 붉은 열정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연은 문예활동 성과와 예술 수준을 검증하는 자리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큰 규모의 행사를 열어 예술관과 협회를 넘어 더 넓은 무대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연은 협회 관악단의 합주, 나와 나의 조국, 부흥으로 나아가다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협회 합창단이 중화의 품 안에서 영웅의 정가를 열창해 감동을 안겼습니다. 도리 분회의 남녀 혼성 집채무 별 아리랑은 경쾌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남강 분회의 가무 화목하고 따뜻한 마음은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리랑 부녀의 여성 무용 저운날은 능숙한 춤 사이로 눈길을 끌었고 덩력 부녀의 해바라기 주제춤은 원형으로 배치된 무대 연출로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아성 부녀의 장고춤 행복한 만년은 러인들의 즐거운 러후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밖에도 선북춤, 집체 민족 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며 홍색 혁명 정신과 민족 정취가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7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급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일전 발표된 생성형 인공지능 응용 발전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가 다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스마트 장비를 중심으로 스마트 소비 잠재력이 빠르게 발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38.7%의 네티즌이 최근 6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스마트 하드웨어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자조 혁신 속도도 빨라지고 인공지능이 산업 전환 및 고도화를 촉진하면서 각 영역의 디지털 인공지능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어.
0: 아버님 오셨어요?
1: 왔구만. 네.
2: 전화를 걸리던 중인데 마침 잘 왔어. 이제 퇴근이요?
0: 네. 이모, 안녕하세요.
3: 오, 왔어?
0: 네.
3: 거기 앉아있어.
0: 네. 성희씨, 응?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2: 아, 혜원이 수업 끝나면 데리고 올 거예요.
0: 아, 네. 이건 혜원이 줄 선물이에요.
2: 선물?
0: 네.
1: 에휴, 우리 혜원이 좋아하겠구나. 고맙소. 어?
2: 무슨 선물인데?
0: 아, 별거 아니에요. 친구가 옷가게를 하는데 혜원이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원피스예요.
2: 와, 혜원이 좋아하겠네. 어? 숙모한테서 선물 받아서.
3: 아니, 왜 서 계세요? 어. 자,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아,
1: 그래.
3: 이젠 음식 준비도 다 됐는데 아, 자리느라면 언니도 오겠죠?

0: 아, 그렇지.
1: 네, 빨리 앉으세요.
0: 손가락. 네. 세입 같이 앉거라.
2: 네. 앉아.
1: 네, 고마워요.
3: 성거린의 식구들이 이모가 준비한 밥상에 기분 좋게 둘러앉는다. 요리들이 하나씩 오르며 훈훈한 대화가 이어지는데 성거리 어머니가 혜원이를 데리고 들어선다. 할머니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혜원이 얼굴에 웬일인지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4: 언니 이제 와요?
5: 어머니 오셨어요?
6: 우리 혜원이 왔구나.
2: 어머니
4: 어서 와.
5: 안녕.
4: 성금이 벌써 왔구만. 안써
1: 네.
2: 어이구 혜원아.
1: 빨리 와.
2: 어서 와. 그 오늘 수업 잘 봤어?
1: 여기 앉아.
0: 오늘은 그래. 애들이 좀 늦게 하겠구만.
4: 말도 말아요. 하학은 둘째 치고 애가 오는 길에 울어서 겨우 달랬어요.
1: 왜? 울었다고? 혜원아, 너 왜 울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2: 아니, 누가 우리 혜원이를 울렸어? 누구야? 삼촌한테 말해.
0: 아무 일 없던 내가 왜 울었어? 무슨 일이라 이거? 어?
1: 그러게 말이야. 아니,
0: 울긴 왜 울어? 혜원아.
2: 혜원아.
1: 혜원아, 어? 왜 우는 거야? 어? 무슨 일인지 말해야 알지.
0: 그래, 말해야지.
1: 혜원아.
4: 혜원아, 왜 울어? 어? 말해봐. 자, 그만 울고. 예예예, 우리 밥 먹자. 이모 할머니가 맛있는 반찬 가득했어.
0: 그래,
4: 자, 얼른
2: 밥 먹자.
0: 무슨 일이야?
4: 아니, 혜원이랑 제일 친하던 애가 갑자기 혜원이를 따돌린단다.
1: 뭐해?
4: 다른 친구랑만 놀고 혜원이랑 놀지 않는다나? 나원참.
2: 혜원아, 그렇다고 이렇게 울면서 집에 와? 이 친구랑 놀 수도 있고 저 친구랑 놀 수도 있지. 그까일로 뭘 그래?
1: 맞아.
4: 아니, 혜원이랑 잘 노는 애가 언제 그렇게 많았냐? 둘이 단짝으로 지내던 게 왜 갑자기 틀어졌는지.
0: 에휴, 문제구만. 혜원아, 내일 할머니 들어 선생님한테 찾아가 보라고 할까? 어? 어서 울음 그쳐. 어? 그만 울어. 밥 먹자. 밥 먹어야지.
4: 아이고, 그거 우리 혜원이 울지 마. 옳지. 할머니가 업어줄까? 자자자자자.
0: 어, 그래. 업어줘.
4: 업혀. 울지 마. 아이고. 우리 혜원이 착하지.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0: 그렇지.
4: 어? 울지 마. 키도 커다란 내가 아직도 할머니 등 옆이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아이, 얼른 내려.
1: 그만해. 어? 그만해.
4: 샘 언니도
1: 내가 울잖아.
4: 혜원이가 뭐 애기예요? 아유, 이렇게 응석바지를 키워서 어떡하나.
0: 아, 애가 울잖소. 나 애가 우는 거 못 봐. 안 그래도 불쌍한 애인데. 혜원아, 울지 마.
4: 울지 마, 우리 혜원이.
1: 저기, 어머니. 혜원이 주려고 옷 한 벌 샀는데.
2: 그렇지. 자, 혜원아, 여기 봐봐. 숙모가 넣어준다고 예쁜 원피스 샀다.
0: 그래, 원피스.
4: 그래. 자, 혜원아, 내리자. 그래. 우리 내려서 엎어자.
0: 그렇지.
4: 아이고, 예쁘네. 우리 혜원이한테 꼭 맞겠구나. 자, 봐봐.
1: 혜원아, 이 원피스 한번 입어볼까? 내가 주는 첫 선물이야. 응? 자, 숙모랑 같이 가서 바꿔 입을까?
0: 그래, 숙모랑 같이 가서 바꿔 입어.
1: 그래.
4: 아이고, 우리 혜원이 좋겠다. 아, 이렇게 예쁜 원피스가 생겨서. 어?
2: 자, 성금이 저쪽 방에 가서 혜원에게 원피스 펴줘.
1: 네, 그럴게요. 자, 혜원아, 가자. 오, 잘 맞네. 이쁘다, 혜원아. 어때? 마음에 들어? 그래. 그럼 울음 그만 그치고 우리 나가서 밥 먹을까? 어른들이 다 기다리고 계신데 얼른 가야지. 응? 가자.
7: 자, 우리 혜원이 왔습니다.
0: 예쁘네.
4: 우리 혜원이 원피스 입으니까 동화 속 공주 같네.
0: 맞아.
4: 예쁘다, 예뻐.
2: 그래. 숙모가 어쩜 딱 맞는 옷을 사왔구나. 너무 이쁘다.
0: 사왔어.
4: 참, 그래도 선물이 좋긴 좋네. 애가 배시시 웃는 것 좀. 혜원아, 얼른 와 밥 먹자.
0: 그래. 밥 먹자. 생이도 얼른 안 써.
1: 네.
0: 세희가 사다 준 선물 덕분에 우리 혜원이 기분이 풀어졌군.
1: 혜원아, 여름이라 날씨도 더운데 혜원이 신발이 좀 더워 보이네.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갈까? 샌들 하나 사줄게.
5: 와, 혜원이 좋겠다.
2: 그래, 내일 삼촌이랑 숙모랑 같이 샌들 사러 가자.
6: 그래, 우리 혜원이 좋겠네.
0: 좋겠어.
4: 자자자자, 음식이 다 식어요. 자, 얼른 식사들 하자요. 언니도 이젠 앉아요.
1: 그래야지, 그래야지. 맞아, 이모님도 앉으세요.
4: 그래. 자, 우리 술 한잔 해야지.
0: 아, 당연해야지.
4: 자, 언니. 형부. 곧 저 언니를 맞이할 텐데 같이 드셔야죠.
0: 아, 당연하지.
6: 그래, 성금이. 네. 하루 빨리 우리 식구가 되길 바라오. 자자자, 건배.
0: 건배.
2: 아이, 건배.
6: 자자자, 성금이 빨리 드어.
4: 네.
5: 혜원아, 성금이 많이 먹어.
6: 많이도 잘했네.
4: 많이요.
0: 자, 세기. 집에 네.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다음 주쯤 3개월 내 날짜를 잡도록 하지. 두 사람 결혼도 다그치하지 않겠소?
1: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보겠어요.
0: 그래, 그래.
6: 그래, 그래. 졌어, 졌어. 자자, 자자, 자. 다들 먹읍시다.
0: 자, 그래, 그래.
2: 성금이, 저녁은 제대로 먹었어?
1: 네, 이모님 음식 솜씨가 워낙에 좋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2: 그럼 다행이구만.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와 잘 인원해봐. 상견대 말이여. 성금이 네 집에서 편한 날에 날짜 잡혀.
1: 네, 아무래도 우리가 모두 출근을 하니까 평일은 부담스럽고 주말쯤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2: 나도 그 생각이요. 상견례를 마치면 인천 결혼 날짜도 잡고 우리 결혼하여.
1: 마음만 급해가지고는.
2: 아니, 성금인 안 급하오?
1: 몰라요.
2: 그리고 오늘 생각지도 않던 혜원이 선물까지 사다 줘서 고맙소.
1: 뭘요. 지난번 처음 봤을 때 아무것도 못해준 것 같아서 산 건데.
2: 그래도 혜원이에게 마음을 써줬다는 게 고맙지.
1: 애한테 어쩌다 원피스 하나 사준 게 그렇게 큰 일처럼 여겨져요?
2: 그렇지.
1: 장걸씨. 하다 말해도 돼요?
2: 당연히 되지. 무슨 말인데?
1: 성걸씨네 집 식구들 말이에요. 혜원이한테 너무 쩔쩔 매는 것 같아요. 애인데 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2: 무슨 얘긴지 알만한데 혜원이는 특별한 애요. 엄마 없이 자라고 아빠 사랑도 못 받아서.
1: 네, 그래서 너 얘기 못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애한테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말투도 그게 뭔가요. 전대 말은 가르쳐야잖아요. 언영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2: 그만하. 애가 크면 다 알 거요. 남이 혜원이를 뭐라는 거 듣기 싫소.
1: 아니 뭐? 남이라고요? 내가 남인가요? 그리고 내가 뭐 혜원이를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살이 된 애가 어른들께 전대말도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을 못해요? 가르치면 되잖아요.
2: 됐어, 그만아. 앞으로 혜원이 일은 나하고 말하지 마. 누구도 우리 혜원이를 다치지 못하.
1: 이게 무슨 다치는 말이라고 그래요? 내 말이 틀렸나요?
2: 됐어, 이 일은 더 얘기하지 말겨.

0: 집에 다 왔구만. 내려.
1: 성걸 씨 딴 사람 같아요. 너무 낯설어요. 이만 갈게요.
2: 화가 난 성금이가 획 하고 내려 찬문을 닫는다. 여느 때 같으면 같이 내려서 가벼운 포옹이라도 했을 성걸이지만 그날따라 쌀쌀맞은 표정으로 인사도 없이 휑하니 차를 몰고 가버린다. 겨우누로서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예절 하나 가르치는 일이 너무 당연하고 쉽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 마음이 다칠까봐 그 말을 한마디도 뱉지 못한 채 오냐 오냐만 하는 그 가엾는 사랑을 마주하고 나서야 성금이는 알았다. 부모의 빈자리는 아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정에 남겨진 유감의 자국임을. 이튿날 모처럼 맞는 꿀주말이다. 몸이 침대에부터 떨어질 줄 모르는 성금이에게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조용히 다가온다.
3: 예, 어서 일어나. 어서. 아침상 다 차렸다. 아버지는 언녕 앉아 기다린 지 오래다. 얼른 일어나거라. 어서.
1: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먼저 식사하시라니까요. 전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아요.
3: 밥이야 제때 먹어야지. 정 피곤하면 밥 먹고 또 한 잠 자려. 응? 어서.
1: 알았어요.
3: 그래. 성금아, 그 상견례 날짜 말이다. 내 아버지와 의논해봤는데 다음 주 주말쯤이 좋겠구나. 어?
1: 예? 아, 알았어요. 뭐 좋도록 하세요. 저 남은 때나 상관은 없으니까.
3: 응?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1: 아니에요. 일어나 밥 먹을게요.
3: 그래. 얼른 준비하고 나와라.
4: 어서.
1: 네.
3: 어서 드세요.
1: 아버지.
5: 그래. 오늘은 어디 안 가냐?
1: 네, 주말인데 집에서 좀 쉬려고요. 얼른 식사하세요.
5: 그래.
3: 자, 밥그릇 받으세요. 너도.
1: 네.
5: 상견례를 다음 주에 한다고 했지?
3: 네, 그럴 생각이에요. 사돈네도 그 생각이고 오늘쯤 한번 사돈한테 전화드려 결정해야겠어요. 당신 요즘 이발도 해야겠군요.
5: 그래야지.
2: 성금이 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출입을 못하는 남편이라 10여 년 동안 리발은 성금이 어머니가 담당해온 터다. 성금이가 장난기 담긴 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한다.
1: 아버지, 머리는 제가 깎아드릴게요.
5: 네가?
1: 네.
5: 그냥 어머니가 깎게 놔둬가라. 네가 뭘 안다고.
1: 아니, 어머니가 하는 걸 보니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던데요, 뭘?
3: 아이고, 아사라. 괜히 사돈들 만나기 전에 아버지 머리 모양을 망치지 말고.
1: 엄마도 참, 재수 씨를 그렇게 못 믿어요.
5: 나도 못 믿겠다.
1: 그럼 할 수 없죠. 도와드리겠대도 믿지 못하리. 아버지도 오랫동안 어머니가 이발을 해드려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믿지 못하시네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3: 아버지 걱정 말고 너 혼사 준비나 잘해. 상린례 끝나면 바로 혼수 준비 들어갈 거니까.
1: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3: 아니, 얘가 아까부터 왜 자꾸 이러지? 결혼을 안 하겠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5: 결혼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3: 성금아, 무슨 일이 있었어?
1: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별일 없어요.
3: 그래, 밥 먹자.
1: 네.
3: 드세요. 어서.
2: 딸의 결혼 준비를 서두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성금이는 말없이 수저를 든다. 요즘 따라 부모님의 모습에서 성금이는 부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꾸 엿보게 된다. 남남이 만나서 부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많은 걸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지켜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0: 백화점 앞. 연두색 원피스를 하늘거리며 성금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 바로 정문 앞에는 성거리가 혜원이를 데리고 서 있다.
1: 숨어왔다. 숨어.
2: 혜원아. 혜원아. 그렇게 숨어한테 매달리면 어떡해? 성금이 괜찮소? 성금이 어제는 미안해서 괜히 짜증을 내서 미안하. 성금이 약속대로 나와줘서 고맙소. 혜원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자 혜원아 어서 내려.
3: 네, 역시 혜원이가 아니면 날 만날 일도 없겠네요.
2: 미안하오 성금이. 어제는 다 내 잘못이오. 많이 서운했겠네. 다시 한번 사과할게. 어?
3: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일은 그만 얘기해요. 샌들이나 사야죠. 혜원아 가자.
1: 와, 샌들 산다. 가자.
2: 그래 그래, 샌들 사러 가겨. 혜원이도 숙모가 샌들 사준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집에서 아주 펑펑 뛰었다니까.
3: 자 가요.
2: 가자 가자.
1: 가자.
3: 어, 저기 이 신발 좀 봅시다.
4: 네. 이 신발 말이에요?
3: 네.
4: 이게 요즘 신상이에요. 사이즈도 다 있어요.
2: 그래. 괜찮아 보이네. 혜원아, 이 신발 어때?
3: 이것도 이쁘네. 혜원아, 이건 어때?
1: 이거 좋다.
4: 자요. 딸인가 봐요.
3: 네.
4: 한 가족이 쇼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1: 어때?
4: 신발이 마음에 들어?
1: 응.
4: 그래도 엄마가 고른 걸 좋아하네. 애 취향을 잘 아는 건 그래도 엄마잖아요. 요즘 이 신발 많이 사갑니다. 간편하고 이뻐서 좋거든요.
3: 네, 이쁘네요. 그런데 얘 딸이 아니...
2: 딸 맞아요. 혜원아, 이 샌들로 하는 게 어때? 응? 이거 사줄까?
3: 성글 씨...
2: 성금이...
1: 엄마?
4: 네, 그럼 이걸로 포장해 드릴게요.
3: 네, 그렇게
4: 잠시만요.
3: 했어요.
4: 네. 자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 어? 성금이 지갑이 바뀌었네. 새로 샀어?
3: 이거?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2: 친구?
3: 네. 뭐 지난번 동창 모임에서 그 친구가 선물을 쭉 돌렸었나 봐요.
2: 동창 모임? 그날 성금이를 바래다 주던 그 친구요?
3: 네? 무슨 말이에요?
2: 아니요. 결제부터 하. 그리고 저쪽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지.
1: 아이스크림 좋아. 먹으러 가자 빨리.
3: 알았어요.
0: 백화점 한켠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가게. 새 신발을 벗고 신고 신이 난 혜원이가 밝은 웃음을 한폭 담고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성거리와 성금이가 혜원이 양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있다.
2: 혜원아, 오늘 숙모한테서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지?
1: 응.
2: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려야지.
1: 응?
2: 얼른 인사해.
1: 고맙습니다.
3: 그래. 어? 혜원아, 이제 보니 우리 혜원이 말을 참 이쁘게 하는구나.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혜원이는 존댓말이 뭔지 알아?
1: 몰라.
3: 모른다고? 숙모는 혜원이가 존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면서 안 하는 건 예의 바르지 못한 거야.
2: 그러면 다 알겠지. 알아서 고치겠지. 얼른 아이스크림이나 먹어, 혜원아.
3: 아니, 언어 습관은 어려서부터 양성해야죠.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2: 됐어. 애가 크면 알아서 고친다니까.
3: 성골 씨.
0: 언제부터인가 혜원이 반말 버릇을 고쳐주려고 마음먹었던 터라 성금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해본다. 혜원이 얘기만 나오면 둘은 얼굴을 붉히게 되는 걸 느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기에 성그리를 향한 성금이 마음의 길은 멀고도 멀다.

0: 오후 수업을 마친 성금이가 사무실에 들어선다. 그 뒤로 성금이네 학급 여학생 두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온다.
1: 너희들 여기 앉아봐.
2: 네.
1: 강선생, 수업이 끝났어? 아니, 정아라 민지구나. 너희들 무슨 일을 저질렀는 모양이구나. 정하야, 민지야, 너희들 아까 학급 회의 시간에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뭔지 알아들었지? 선생님이 말한 친구가 바로 너희들 둘인 것도 알지?
2: 네.
1: 이건 정하가 친구들에게 돌린 다이어리. 이건 민지가 돌린 일기장들이야. 친구한테 선물해주는 건 좋지만 그걸 믿기로 해서 다른 친구를 따돌리거나 학급 단결에 불량한 영향을 끼친다면 선생님은 용서할 수가 없어. 자, 어디 보자. 정하, 너희 다이어리가 모두 몇 개야?
2: 아직 7개밖에.
1: 7개? 민지, 넌 일기장을 모두 몇 개나 샀어?
3: 10개.
1: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이런 데 다 써버리는 건 니들 부모님은 알고 있니? 어? 이번이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겠다. 다만 정화와 민지 너희들 둘 이 일기장과 다이어리를 서로 바꿔가죠.
3: 네?
2: 네?
1: 너희들 이런 선물로 자기 편을 만든다고 했잖아. 서로에게 선물을 해보라고. 자, 민지 너부터.
3: 정아야, 이 일기장 받아.
1: 정하는 어떡할 거야?
2: 이 다이어리 받아.
1: 그래, 잘했어. 이제 서로 편을 가르고 친구들 따돌리는데 앞장서는 정하, 민지가 아닌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두 친구였으면 좋겠어. 이 일기장, 이 다이어리에 정화와 민지 각각 날마다 일기를 써.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 둘이서 일기를 바꿔봐도 돼. 선생님이 허락할게. 이건 너희들 둘한테 내주는 숙제야. 알겠어?
2: 그럼 교환일기를 쓰라는 말씀인가요?
1: 교환일기? 너희들 아는 것도 참 많구나. 그래, 맞아. 교환일기. 오늘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이제 다시 학급에서 친구들 사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
2: 네.
1: 그래, 가봐. 그리고 이 나머지 일기장과 다이어리들은 선생님이 남겨뒀다가 친구들 잘 도와주는 배려심 많은 학생에게 선물로 줄 거야. 괜찮지?
2: 네.
3: 네.
1: 그래, 교실에 돌아가서 학 준비해.
2: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가자.
4: 이야, 역시 우리 량 선생인데 애들 문제를 이렇게 한 방에 해결했구나.
1: 네, 아까 학급 회의 시간에 전반 애들을 모여놓고 따금히 타일렀어요. 친구들끼리 따돌리기를 하는 건 나쁜 일이라는 걸 분명히 깨우쳐줬으니까. 뭐 어린 애들이니 선생님 얘기가 그 정도면 먹힐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아까 애들 둘이서 조용하게 앞장섰던 거구나.
5: 그래서 따로 불러드린 거지?
1: 네. 근데 애들이 아직 순진해요. 물어보니까 금방 다 나오던데요. 그렇다고 전학급 애들 앞에서 지적을 하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끝나서 따로 불렀죠.
4: 그래. 요즘 애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배우는 게 너무 많아도 너무 빨라도 탈이야. 그렇지?
1: 네. 아, 그러니 어디 한시름 마음도 놓칠 수 있겠어요?
4: 그러게 말이야. 아, 그나저나 그 교환일기 아이디어는 참 좋단 말이야. 역시 우리 량 선생.
1: 저도 애들한테서 힌트를 받은 거죠. 아, 저렇게 많은 일기장을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0: 학급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파문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웃음을 짓던 성금이가 문득 뭔가 떠오르는 듯 책상을 살짝 친다. 그날 저녁 퇴근한 성거리가 집문을 열고 들어선다.
6: 이제 퇴근하냐?
7: 네. 저녁 준비하세요?
6: 응.
7: 아버지는요?
6: 친구 집에 가셨다. 식사하고 오실 거야.
7: 효연이는요?
6: 방에서 숙제하고 있을 거다.
7: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6: 오늘은 애가 기분이 괜찮아 보이더구나. 지난번 그 단짝 친구랑은 또다시 잘 노는 모양이더라. 해시시해서 학교에서 나온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7: 애들이 그렇죠 뭐.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 애들이 다 그렇게 크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6: 그래, 제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내가 왜 속을 태우겠냐. 부모가 곁에 없으니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지.
7: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있고 혜원이는 잘 클 거예요. 그나저나 누나는 요즘 연락이 와요?
6: 안 그래도 오후에 영상통화를 했다. 다음 달에 휴가를 내서 한동안 집에 와 있을 예정이란다.
7: 그래요? 잘 됐군요. 혜원이도 알아요?
6: 아직 얘기는 안 했다. 제 엄마가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애가 불쌍해서 어디 보겠냐.
7: 그러게요. 아무튼 누나가 오면 제 결혼식에 참가할 수도 있겠네요.
6: 상견례 날 사돈과 상의해서 결혼 날짜를 다음 달쯤으로 잡을 예정이다. 그때 되면 누나도 있을 테니 마침 잘 됐지 뭐.
7: 네, 맞아요.
6: 그래, 얼른 방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거라.
7: 네, 알았어요. 어머니.
6: 무슨 일이냐?
7: 혜원이도 이제 어리지 않은데 가르칠 건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투부터.
6: 아이고, 크면 고쳐지겠지.
7: 남들 보기도 좋지 않잖아요.
6: 왜? 누가 뭐라더냐? 여태 그렇게 자라온 애를 이제 와서 어쩌겠냐? 그렇다고 혼내줄 수도 없고.
7: 아무튼 앞으로는 너무 혜원이가 하자는 대로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애한테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6: 그래, 알았다. 알았어. 혜원이 듣겠다. 얼른 방에 가.
7: 네.
0: 각자의 고정된 듯한 일상 속에서 시간을 흘러 어느새 성금이와 성거리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다. 진작에 서로를 사돈이라 부르며 가끔 안부도 주고받던 사이라 량과 부모님은 편한 장소에서 편히 마주 앉았다. 성금이 엄마는 휠체어에 아버지를 앉히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휴식 날이라 학교로 안 가는 혜원이도 따라왔다.
8: 사돈, 어서 오십시오.
2: 네.
8: 반갑습니다.
2: 네.
9: 불편한 몸으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 사돈도 어서 앉아요.
2: 네, 네, 네.
10: 앉으세요.
2: 네. 아, 저, 여보.
8: 괜찮소.
7: 아버지, 어머니, 다들 앉으세요.
2: 아버지, 어머니, 옌 혜원이에요. 성걸씨 조카. 제가 말했잖아요.
10: 그래? 아이고, 이쁘게 생겼구나. 혜원아, 안녕.
8: 사돈이 어릴 때부터 데려다 키웠다던 외손녀인가 봅니다.
9: 네, 맞습니다.
2: 인사드려야지.
10: 혜원인 몇 학년 다니지?
11: 3학년.
10: 그래? 올해 몇 살이지?
11: 10살.
7: 혜원아, 10살입니다 해야지.
10: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날 처음 봐서 서먹서먹한가 본데 앞으로 숙모랑 많이 지내야겠구나.
6: 안 그래도 선금이가 혜원이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12: 그래야죠.
6: 애가 말은 안 해도 무척 따르는 것 같아요. 아유, 선금이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같이 다니면 선금이를 애엄마인 줄 안대요.
12: 그래?
1: 네, 그래요. 어머니, 잠을 드세요. 자.
6: 그럼 이렇게 정하는 걸로 합시다.
13: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9: 자, 사돈. 홀륜각의 키운 딸을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13: 아이고,
9: 세기가 참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6: 그럼요. 자, 그러면 애들 결혼 날짜는 아까 의논한 대로 다음 달 중순.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후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10월 황금 가을을 맞으며 오리성의 못산들이 오색 단장을 했습니다. 산림의 색채가 길을 따라 이어지며 숲속에서는 가끔 작은 사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하고 걸음마다 새로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은 이 가을 한정판 풍경 속에서 발걸음을 늦추며 그 매력을 감상했습니다. 올해 관광지에서는 새롭게 개장한 과학교육 및 대중과학 전시관을 마련해 어화산 뒤에 숨겨진 나뭇잎의 색소 변화라는 자연의 비밀을 실내 공간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를 통해 가을 감상이 단순한 풍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림 색채에 담은 이야기를 읽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송 각지의 산들이 새롭게 단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형이 각양각색의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쌍갑산 청산국립공원은 길 양옆으로 붉은 단풍이 우거지고 층층이 깔린 숲이 화려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두 봉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정 원앙봉은 가을빛이 절벽을 물들였습니다. 이춘 가음 모량구 국립공원은 가을빛이 물든 협곡 사이로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샘물이 졸졸 흐릅니다. 라북 룡강 삼협은 맑고 푸른 물이 굽이쳐 흐르며 겹겹이 늘어선 삼봉우리는 붉은색, 황금색, 녹색 등 다양한 색조가 어우러졌습니다. 최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인공빙설경관기술위원회 사무국이 정식으로 흥룡강에 유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인공빙설경관기술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발족했으며 얼마 전 정식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사무국이 할빈 빙설대세계에 설치됨에 따라 룡강은 국제 빙설경관 조성 기술 표준 분야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됐습니다. 향후 기술위원회가 주도해 인공빙설경관 건설의 기초용어, 공사품질, 안전보호, 친환경 저탄소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는 일련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각종 실내외 인공빙설 장면에 대한 업계 기술 참고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송 각지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조성해 도시의 밤을 밝히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화강 강변은 할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간 명소 중 하나로 새롭게 조성된 강변 조명띠와 인기 랜드마크 다리의 빛과 그림자가 강 량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음식점과 문화창의 상품 등의 지속적인 활성화도 이끌었습니다. 한편 밤이 되면 소형 극장 공연과 토크쇼 공연이 번갈아 펼쳐져 젊은이들이 야간 여가를 즐기는 인기 선택지가 됐습니다. 어둠이 내린 학강 남산남 별빛 캠핑장에서는 별빛이 반짝이고 산야 캠핑과 여유로운 휴식이 어우러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치치할 감남 흥십사촌에서 조성한 련못빛과 그림자 야간 투어는 조명, 물안개와 수경을 절묘하게 결합해 몽환적이고 시적인 체험을 선사합니다. 성극 림강 야시장 골목은 강면의 유휴부지를 상업 집적지로 개소 및 업그레이드해 현지 야간 소비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수분화 중로 풍종 야시장이 개장함에 따라 러시아식 먹거리와 크로스보드 상품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제35회 중국 텔레비전극 비천상 및 제29회 전국 텔레비전 문예 성광상 시상식이 일정 개최됐습니다. 우리성은 총 6편의 작품이 수상하고 3편이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수상 및 후보 진출 규모는 흥룡강성 역대 최고 기록이며 동북 삼성 및 하나의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천상과 성광상은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이 주최하는 국가급 정부상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방송된 드라마, TV 및 온라인 시청각 문예 콘텐츠가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시상에서 우리성은 드라마, 반인류 폭행, 귀대, 우리의 강산, 남래 부광, 산화 만만시가 비천상 우수 드라마상을 수상했고 다큐멘터리 국보 시각은 성광상 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열견산해, 문학 속의 룡강, 동북강련 세 편이 성광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흥경강성 제8회 대학생예술제 성급 전시활동이 할빈 대극원에서 개막한 가운데 약 4천 명의 대학 교직원과 학생이 이번 예술제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며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학생들이 미적 감화 속에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거성한 품성을 함양하도록 인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전시 활동은 일주일간 진행되며 예술 공연, 미욕 사례 발표회, 예술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전성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칠성아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철새 이동 최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두루미, 노랑부리 저어새 등 조류가 습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찾으며 이동 중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칠성하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쌍압산시 보청현에 위치하며 동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한 기착지로 매년 이곳을 지나는 철새 수가 40만 마리 이상에 달합니다. 할빈시 조선족 로인 문화협회가 주최한 국경송 을령정 국경절 문예공연이 열전 할빈시 조수민족예술관에서 성화

더욱 큰 규모의 행사를 열어 예술관과 협회를 넘어 더 넓은 무대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연은 협회 관악단의 합주 나와 나의 조국 부흥으로 나아가다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협회 합창단이 중화의 부만에서 영웅의 정가를 열창해 감동을 안겼습니다. 도리 분회의 남녀 혼성 집채무 별 아리랑은 경쾌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남강 분회의 가무 화목하고 따뜻한 마음은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리랑 분회의 여성 무용 좋은 날은 능숙한 춤 사이로 눈길을 끌었고 동력 분회의 해바라기 주제춤은 원형으로 배치된 무대 연출로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아성 분회의 장고춤 행복한 만년은 로인들의 즐거운 로후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밖에도 선북춤, 집채 민족 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며 홍색 혁명 정신과 민족 정취가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7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급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일전 발표된 생성형 인공지능 응용 발전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가 다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스마트 장비를 중심으로 스마트 소비 잠재력이 빠르게 발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38.7%의 네티즌이 최근 6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스마트 하드웨어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자조 혁신 속도도 빨라지고 인공지능이 산업 전환 및 고도화를 촉진하면서 각 영역의 디지털 인공지능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54번째 시간입니다. 지태는 사장을 모시고 교통호로 들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교통호의 암벽에 아가리가 반길쯤 되는 굴이 나졌다.
1: 이 참호는 경사지기에 버거나 깊이 팠구만.
2: 네, 깊이 파야 굴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 한 개 굴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3: 한 개 반은 들어갈 만합니다. 적들이 포사객을 들이대면 밖에 한두 사람 남겨두어 적정을 살피게 하고는 몽땅 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1: 포사객이 끝난 다음 제때 출격할 수 있어?
3: 있습니다. 적들의 포사객이 뜸해지면 우린 인차 뛰어나갑니다. 조금 더 지체되지 않습니다.
1: 굴 천정이 보통 포탄을 견뎌낼 수 있겠소?
3: 견뎌냅니다. 두께가 2m나 됩니다.
1: 굴문이 막히면 어떡해?
3: 저쪽에도 굴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굴들을 따로따로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적게 들어가고 연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굴들을 여놓았습니다.
1: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만. 다른 굴들은 없어?
3: 있습니다. 저쪽 굴에다는 병실을 만들었습니다. 가보겠습니까?
1: 가봐야지. 어디에 가서 이렇게 훌륭한 대학을 참관할 수 있겠소?

0: 걸상은 산 좌측 뒷면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산중턱으로부터 파들어간 굴이 있었는데 굴문은 사람 키만큼 높았다. 사장과 주부가 곽상을 따라 들어가 보니 그것은 한 미터 너비에 길이 10미터쯤 되는 복도였다. 벽에는 흙으로 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촛불을 켜놓았다. 바닥에 마른 풀을 깔고 배낭을 놓아둔 것이 희미한 촛불빛에 어렴풋이 보였다. 안으로 좀 더 들어가니 탄약과 무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1: 앞굴에는 많은 사람들을 들일 수 없어서 여기에다 병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진지를 여러 날 지켜내야 하기에 탄약을 놔둘 자리도 마련해야지요.
2: 이 굴은 앞굴보다 더 든든한 것 같구만.
1: 네, 이 굴에서는 포탄 터지는 소리가 서울을 두드리는 소리만큼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적들이 이 산마루에 포를 수천 발이나 쐈지만 우리의 털그 하나 다치지 못했습니다.
2: 오늘 자담회는 아예 여기서 열려.
3: 그럽시다.
0: 얼마 후 좌담회에 참가하기로 된 지부위원들, 소조장들과 열성자들이 모여왔다.
2: 자, 다들 모였으면 회의를 시작하교. 오늘 자담회는 직접적 실천자들인 동무들이 많이 말해야 하겠소. 동무들은 어떻게 되어 이런 굴을 파게 됐소?
1: 지태동무, 먼저 말아.
4: 아니, 내가?
1: 그렇지 않고 동문에 반해서 먼저 파지 않았소.
4: 련장 동무가 동겨주어서 한 일이니 련장 동무부터 먼저 말해야지.
1: 아니, 그게 어디 나 혼자의 생각이었소? 이 일을 둘러싸고 지부에서 얼마나 여러 번 연구했다고 그래.
5: 제퇴, 먼저 말하라면 말할 거지. 왜 그러나?
4: 처음엔 우리 반은 굴을 뚫지 않고 그저 땅을 파고 우만 덮었습니다. 숱한 공력을 들여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봤지만 하루에 겨우 한두 개 참호를 팠습니다. 그나마 적들이 포사격만 시작하면 인차 허물어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동발을 얻기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련장을 찾아가서 동발을 얻어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련장은 동발이 없는 조건에서 참호를 좀 깊이 파면 되지 않은가고 뚱겨주었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어 참호를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는 참호를 팠으나 후에는 반개반이 들어갈 수 있는 참호를 팠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연계하기 불편하니 련장을 굴과 굴을 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서로 이어진 굴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적의 포화가 핍박한 결과이지요.
2: 이번에는 곽상 동무가 말해보.
1: 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적들의 포화에 강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차 작전 전에는 왜서 이런 굴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이기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두들 남쪽까지 쫙 내밀어 미제를 소멸해버리고 기욱하여 설을 쉬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치위원 동지가 말씀한 것처럼 이건 치약 하나의 사상입니다. 미제국주의 수명이 치약 하나의 수명보다 더 짧은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저 자신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출국할 때 치약 반 개를 가지고 떠났으니까요. 서해안에서 효식 정비할 때 지구적으로 작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석의 작전 방침과 엿을 씹는 것처럼 작전하라는 모석의 지시를 전달받고서야 저는 비로소 이런 생각을 고치게 됐습니다. 전략면에서 적을 경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면에서 적을 중요시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엿을 한 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여러 해를 두고 먹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지구전을 할 결심을 가지게 돼서야 지구전을 할 방법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이렇게 힘을 들여 굴을 파야 하겠습니까?
0: 모두들 곽상의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0: 이어 몇몇 전사들이 더 토론했다. 좌담에 온 사람들이 거의 다 토론했다.
1: 모두들 진지하게 훌륭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정동지가 말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 좋습니다!
3: 그럼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동무들의 위대한 창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동무들이 지금 조선에서 걸리고 있는 커다란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장비가 개선되지 못한 현재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적의 우시한 화력을 막아내겠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휘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늘 이때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동무들은 모조석의 군사사상을 받들고 실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무들의 위대한 공헌입니다. 동무들이 파놓은 이 굴은 일반적인 야전 참호가 아니라 새로운 참호의 모형입니다. 이런 참호가 조선 전장에 나타난 것은 의의가 대단히 큽니다. 모조석에서 제시하신 지구적으로 작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작전 방침이 관철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전선도 고착되고 발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전술 기술적 문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는 문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모두들 조용히 경청하면서 무시로 머리를 끄덕였다.
3: 그렇다고 동무들의 참호가 완전 무결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물인 이상 계속 연구하고 개진하고 재고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 앞에 굴설한 갱도는 흙을 너무 얇게 덮어서 큰 포탄이 떨어지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굴도 좁고 굴문도 작아서 출격할 때면 아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실도 그렇습니다. 동무들의 원래 생각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을 뚫고 주갱도를 골간으로 하여 저 앞에 지탱점과 이어놓는다면 완전한 방어체계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적들이 아무리 많은 강철을 퍼부어도 올라오지 못할 것이며 올라온다고 해도 되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1: 우리는 사장이 지시대로 지금 있는 갱도들을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산을 뚫고 굴을 만듦으로써 난공불락의 지하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적들이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놈들을 여기서 몽땅 요정내야 합니다.
4: 적들이 포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 우리가 좌담회를 끝내니 적들이 폭포를 쏘는 모양입니다.
3: 오늘 좌담회는 아주 질이 높은 좌담회예요. 그럼 이제 떠나야지.
0: 곽상과 로우모범은 사장 일행을 갱도 밖에까지 바래다 주었다. 주부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났는지 로우모범을 조용히 불렀다.
5: 로우모범 동무, 요즘 괴보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전환됐습니까?
6: 네, 열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나서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전투가 없을 때는 그 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5: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습니까?
6: 전투에 뛰어들기 전이면 때로는 남몰래 손거울을 꺼내보곤 합니다.
5: 손거울이라니요?
6: 아, 양설 동무가 그에게 준 손골 말입니다. 그리고 만년필도 있습니다.
5: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양설 동무에게 깊은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위로해 주십시오.
6: 이번에 정치원 동지의 말씀이 있은 후 난 그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5: 아무쪼록 로마범 동무가 가까이에서 많이 살펴주십시오.
6: 네, 알겠습니다.
0: 앞에서 가던 사장은 주부가 오지 않으니 뒤돌아섰다.
7: 주부 동무, 빨리 떠나겨.
1: 아, 네, 인사 가겠습니다.
3: 주 동무.
1: 네.
3: 인민들 가운데 수천 수만의 제갈량이 있다고 하신 모수석의 말씀이 조금도 들리지 않소. 오늘 군중들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강의를 들려주어서.
5: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 창조됩니다. 하지만 사장 농지도 오늘 저에게 훌륭한 교양을 해주었습니다.
0: 지휘소에 돌아온 사장은 갱도의 모형과 그것을 개진할 때 대한 자기의 의견을 지체 없이 상급 기관에 보고했다. 같은 시기에 많은 부대들에서도 그와 비슷한 갱도들을 봤다. 각급 지도기관들에서는 군중들의 위대한 발기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그것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전 부대에 일반화시켰다. 항미원조 전쟁이 정전될 때까지 중국인민 지원군들은 조선에서 총 길이 1250km에 달하는 크고 작은 갱도를 구축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려눈항으로부터 서안에 이르는 석굴 길이만한 거리와 맞먹었다. 중국인민 지원군들은 총 길이 6240km의 참호와 교통호드를 팠는데 그 길이는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보다 더 길었다. 구로 작업을 하면서 파낸 흙으로 1·2방미터의 토담을 쌓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반은 돌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가로 세로 이어진 이 갱도 공사를 지하장성이라고 불렀다. 이는 실로 전쟁 역사에서의 기적이었다. 1952년 초여름에 류대수는 조국에서 돌아왔다. 그는 지난해 가을에 귀국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선발되어 조국에 돌아갔다. 그동안 그는 조국 인민들로부터 열정적인 접대를 받았다. 그것은 실로 인민들이 자기의 영웅과 자기의 귀중한 자식에게만 베푸는 뜨거운 접대였다. 그는 꽃보라와 북소리 속에서 웃음과 환호 속에서 뜨거운 포옹과 감격의 눈물 속에서 조국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혈관 속에 무궁무진한 힘을 부어넣었다. 그는 자기 몸을 가루를 내어도 인민들의 뜨거운 정에는 보답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국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하루속히 조선 전선에 달려나가 자기 련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는 북경 성안에서 해나무꽃이 향기를 풍길 무렵에 조국을 떠나 또다시 조선 땅을 밟았다. 지금 그는 자기가 소속된 군에서 같이 갔던 다른 두 대표와 함께 지프차를 타고 먼지가 뽀얗게 일고 있는 길을 달려 전선으로 가고 있다.
2: 운전수 도모, 신의수로부터 병양으로 뻗은 이 길이 이전보다 넓어졌구만요.
8: 그렇습니다. 그동안 적들이 우리에게 허덕여덕하고 진공을 하지 않은 틈을 타서 지원군 전사들과 조선 인민들이 이 길을 더 넓게 닦았습니다.
9: 그럼 전선으로 가는 길도 많이 빨라지겠네요.
8: 네, 그렇지 않고요. 이전에 이 길을 달리려면 이틀을 달려도 도착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아침에 떠나면 그날 저녁 무렵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9: 저길 좀 보십시오. 길에서 자동차들이 저렇게 많이 달리지만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겨우 한 갈래 좁은 길로 다니니까 차가 많이 밀렸죠.
8: 저기 사로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커다란 용이 꿈틀거리며 달리는 모습일 겁니다.
2: 이야, 정말 우리가 조국에 갔다 오는 사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군요.
8: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반항공 초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9: 정말 그렇습니다. 5차작 전전에 반항공 초소가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적어서 재고실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으면 적기가 아무리 많이 쓰러와도 인차 대피할 수 있겠는데요.
8: 그야 물론이지요. 지금은 적기가 오면 한 사람이 산꼭대기에 서서 적기

0: 를 감시하고 한 사람은 보초막 안에서 자동차들을 지휘하고 한 사람은 수시로 생기는 긴급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니 우리 운전수들은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면 자연히 질서도 정연해지겠죠.
2: 저는 조선에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를 두 번 타봤는데 그때는 차가 어찌나 들썩거리는지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 아주 평온하게 달리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0: 반항공 청소를 보급시키라는 지시도 조총리께서 내리셨습니다.
3: 그렇습니까? 조총리께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이는 모석을 도우시어 작전을 지휘하신 외에도 후방 물작 수송까지 친히 조직하신답니다. 듣자니 휴식도 제때 하시지 못하여 때로는 자동차에 앉아 가시면서 잠깐씩 눈을 붙인다더군요.
1: 우리가 이번에 조국에 갔을 때 조총리께서 매일마다 바쁘게 사업하신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조선 전선에 대해서도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시다니 정말 인민의 훌륭한 총리입니다.
0: 자, 이젠 정천강가에 이르렀으니 다리를 그늘 때 조여하십시오.
4: 알았습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